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날의 우리 즐거이 부르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렸어요.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품 동산 함께 날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마음에 들어요. 살 것 같아요. 라고 로이스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이제 뭐, 예, 아직 여름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열돔이 깨져서 약간 조금 그 폭염이 조금 가셨다고 하죠. 예,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래서 오늘 그 출근길도 굉장히 좀, 산뜻하게 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이 날씨를 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승계승계, 증승기씨, 안녕, 가세요. 어디 말이에요? 안녕, 가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좀 불어 쪽인가? 봉주, 안녕,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정수아씨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병욱씨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서머, 막주, 화요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김병숙씨 오늘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여러분들께 모두 전송을 해드립니다. 뿜뿜 두 글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려요. 어디로 남기시면 되느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 50원 조금 부담이 된다. 어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무료 for free 무료. 예, 무료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꼭 설치하셔가지고 어디서나 극동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무료로 언제든지 DJ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회원가입과 로그인 이 절차 하나만 넘기면 돼. 아,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691하니 뿜뿜과 함께 해야 한다가 아니라 뿜뿜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오프닝 내용을 또 이렇게 또 적용을 해주네. 예, 억지로 막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하면 하기 싫어요. 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아, 뭔가 그 하고 싶다.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조금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 더욱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뿜뿜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매일 뭐 아유 DJ가 하도 막 보채고 막 그러니까 아우 들어야지 막.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뿜뿜 라디오 나 문자 하나 보내보고 싶어.

같은데 싹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예 더욱더 행복한 두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 뿜뿜 라디오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쓱 첨언해 드리면서 오늘 출석 체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 뿜뿜 두 글자 어서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건디 나 측량하러 갑니다. 이성훈 씨.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만끽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강수도 일본 휴가 다녀와서 출석한다는 정평.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스쳐서 기분이 상쾌해요. 기분 좋더라고. 나자은 입장. 설공이 여러분 가을이에요. 설공 씨 조금 성급한 것 같아. 3290 수목이 1492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원데이 월십이 찬양해요. 다 와서 찬양해. 4월 1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중이에요.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던지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 선물까지. 6389

힘이 없네요. 유유라고 남겨주셨어요. 힘이 없을 땐 찬양을 불러보세요. 자,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 알고 계시죠? 이거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이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며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데이 워십의 다 와서 찬양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18분이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겁고도 힘찬 이 시간, 행복한 이 시간. 힘이 없다, 아침에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힘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할 때 힘이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예, 우리의 어떠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을 바꿀 수가 없죠. 그죠? 네, 그게 될 것 같으면은 뭐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들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놓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잊고 살 때가. 그럴 때 이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가는 거죠. 자, 뿜뿜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에너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골드사이즈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김병경씨 오늘 날씨도 좋고 찬양도 신나고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더 신나고 더 좋을 거예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창수씨 현재 차에 찍힌 기온 27도예요. 어머나 세상에. 예. 감기 걸릴라. 예, 조심하세요. 27도 갑자기 27도면은 어우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예, 추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웨트 준비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은 약간 조금 선선하지. 예. 아, 기분 좋은 그 가을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더위가 끝나는 건가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설공 씨도 그랬고. 예. 조금 예, 좀 성급하다라는 말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죠. 예, 일단은 뭐 추석 때까지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열돔이 깨졌다니까 뭐 다시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그럴까? 예. 뭐 좀 기대해봐야겠네요. 막 4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의 기대를 한번 모아봅니다. 이병욱 씨, 오늘은 머리가 멍해서 그런지 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드립 커피나 마시려고요. 네, 이런 거에 웃네. 아야, 좋았는데? 좋은데? 오늘 좋은데요? 오늘 머리가 멍할 때 약간 좀 더 좋은 것 같아. 병욱 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드립 커피는, 좋았는데. 예, 다음에 슥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거든요. 4920님, 출석 체크합니다. 200명을 향해!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번 주 목표가 200명이죠. 사실은 그 이번 주 목표는 예, 제 DJ의 어떤 그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10명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네, 뭐냐면 주초에 200 찍고 월요일에 200 찍고 화요일에 220 찍고 수요일은 약간 건너고 목요일쯤에 한 230 찍고 금요일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250 딱 찍고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함께 예,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어제 이제 그 부푼 가슴을 안고, 풍운의 꿈을 안고, 예, 시작한 출석 체크 미션에서 101명으로, 예,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월요일이고 그래가지고, 휴가 복귀하는 월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예, 많은 분들께서 약간 그, 조금, 많이 조금, 쉽지 않으셨어요. 마음 상태도 굉장히 안녕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 그래서, 여튼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부터 많이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200으로, 예, 목표를 한번 잡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게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금요일,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하기띠 입장 맞춰주셨고, 김인수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주 씨 출석 체크합니다. 방학 끝났는데 못 일어나서 학교 늦는 아이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방학이 끝났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방학에는 일찍 일어나고요, 개학이면 늦게 일어납니다. 바이오 리듬이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9480님 출석 체크했습니다. 얼굴이 궁금해서 너튜브 찾아봤어요. 부산 극동방송을 넘어서 창원 극동방송까지 운전할 때만 들어서 터널 지날 때 아쉬워요 라고요. DJ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보셨구나. 어때요? 어땠어요? 또 영생복 말하지 마. 주시니 참 기쁘니 어때요? 물어봐가지고 말해달라고 했을 때 예. 괜찮았던 적이 없어. 말하지 마.

네, 주민년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25분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지요. 8479님, 교회 학교 성경 캠프 마치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날씨도 갑자기 선선해졌는데 모두들 오늘도 해피한 데이 되시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말 잔뜩 쓰시다가 HAPPY DAY만 예, 영어로 써주셨습니다. 우리 과구나. 예, 제 과네요. 저도 이렇게 조금 영어 단어를 짧게 쓰거든요. 짧게 구사하거든요. 예, 길면 안 돼. 짧게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요. 8479님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셨습니까? 9141님, 어제 논산훈련소에 아들 보내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아들 그 짧은 머리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입소하면서 들어가는 예,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그러셨을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또 금방 휴가를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첫 휴가 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상봉을 합니다. 우리가 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들 어떻게 지냈니? 아들 잘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러셨는데 점점 이제 예, 휴가가 잦아지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 갑자기 또 왔니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기를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예, 휴가이기 때문에 예, 또 왔니 이런 말씀 예, 안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예, 감격스럽게 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설공 씨 극동 유재석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예, 당치 않은 말씀이시고, 예, 그쪽 그, 나를 보내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 어떤 그 취지가 지금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마세요. 자꾸 뭐 극동의 누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저를 위해서 삼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스의 최근 모습은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DJ의 최근 모습은요? 최근 모습 뭐 어떻긴 어때요? 더 늙었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늙은 모습이지 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 좀 죄송합니다. 예, 표현이 좀 그랬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익어가는 모습, 예, 조금 더 익은 모습이다. 예, 연근 모습. 예,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표현이 조금 직설적이고 좀 노골적이었네요. 예,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디자인은 나쁘지 않고 예, 얼굴에 새겨져가는 어떤 그 익음의 흔적들 뭐 이런 것들 뭐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왜요? 아니 위로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위로하지 마요. 예. 그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아닌데 이 위로는 그 DJ 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 천명 처리 장르님 입장 맞춰주셨고 우리 이정원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코코넛 시간으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코코넛이가 DJ 사리사욕 코너 건디 뭐 먹디. 마먹기 오늘은 뭘 먹어볼까? 시그널 음악 나오고 나서 멘트 했어야 했는데 예, 미리 다 해가지고 예, 웃음소리로 때웠습니다. 자, 데이세이의 사리사요 코너 ASMR 코너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ASMR 코너 건디 머먹디. 자, 이 코너에서는 디제이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방송사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흡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 이따금씩 저희 쪽으로 힘내시라고 우리 극동방송 우리 직원들 힘내시라고 뿜뿜라디오 파이팅하라고 계속해서 예 그래서 간식을 이따금씩 보내주세요. 예, 그 간식 그 마음들 그 소중하고 그 귀한 마음들 예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을 코너로 만드는 예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MRC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간식을 먹어볼 거예요. 먹으면서 소리 리얼하게 들려드릴 거고 맛과 향 그리고 그 모든 공간감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DJ가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디 나이 먹기라고. 그래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예, 나이도 먹지. 오늘도 세월을 먹는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 예, 우리 이병욱 씨입니다. 이병욱 씨께서 지난 주말에 저희 방송사로 요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더 넉넉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 오늘 건디 머먹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먹는 것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분께는 이 맛있는 간식 이것 진짜 못 보내드리고 예 이거는 어디서 봤는지 몰라가지고 못 보내드리고 예 사드시기 바라겠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긴 게 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고 아 생긴 것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벌써 침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생긴 것 자체는 여러 개가 모여 있어. 네. 여러 이 친구들이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쉬운 말로 안 하려고.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여튼, 여러 개들이
붙어 있어요.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가 그걸 하나씩 떼서 이제 먹는.

그런 겁니다. 하나씩 떼가지고. 자,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너무 힌트가 적나라한데?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제가 하나를 지금 쥐어서 들어봤는데, 와, 묵직해.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거 보자. 가만히 보자. 한 372g 정도 되겠다. 예, 372g. 인간 저울이기 때문에 DJ가, 예, 알아요. 영화 압니다. 자, 372g 정도로 형성된 것 같은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한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소리 좀 키울게요. 네. 와, 이거. 향을 다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어? 어? 어! 조심하세요, 이거. 향 맡다가 코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코 속에 훅 들어가면 이제, 예, 병원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아, 굉장히 알맞은 사이즈.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하나의 알. 향은 없어요. 향 자체는 뭐 특별히 나진 않습니다. 이 껍질이 있는데 그 안의 것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은, 이 뭔 빛깔이야, 이게? 빛깔이 약간 노란색 과 연두색 사이인 것 같아요. 노연두 연두노, 예, 어쨌든 뭐, 예, 그런 색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입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는 대로 과즙이 쫙. 와, 너무 달아. 달아요. 달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이고, 와, 진짜 맛있네. 너무 단데, 이거? 한 입만 더 먹겠습니다. 이게 작아서 여러 알을 먹어야 돼요. 여러 개를. 제가 감기합니다. 여러 개를 먹으니까 더 맛이. 와. 와. 진짜 맛있다. 자, 제가 먹은 이 과일. 과일입니다. 과일. 과일까지는 힌트 드릴게요. 아, 이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먹은 이 과일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네요. 너무 달다. 거의 그냥 설탕 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설탕도 이 정도는 안 달겠다. 향긋하고 여운이 많이 남네요. 입가에 그 향이 많이 남아요, 맛이. 그래서 뒷맛이 굉장히 더 향긋하고 좋은.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와, 이게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과일을 청이 아버지가 그렇게 찾았다고 해. 청아! 청아! 하면서 예, 그 청이가 사실은 이 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정도로, 예, 굉장히 맛있는, 우리 신봉사 선생님이 눈을 번쩍 뜨시는 그런 맛의, 예, 유언비어입니다. 예, 유언비어고, 예,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예, 재미로 들으시고, 쳐! 하면서 찾으셨다는 그 과일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디 머먹티 오늘 이병욱 씨께서 보내주신 간식을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과일이고요. 아라리 박혀있는 달콤하고 향이 좋은 이것.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샤인머스켓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으면 우리 신봉사 형님이 샤야 샤야 그러셨겠지. 근데 이거는 청아 청아 하셨다니까.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히스가든의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J가 먹은 과일의 이름은 우리 이병욱 씨께서 보내주신 간식의 정체는 바로바로 청포도였습니다. 네, 청포도가 정답이었어요. 정성기 씨, 청어 요리는 아니겠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청어 요리. 청어! 자, 하창수 씨가 청포도는 껍질째 못 먹는다. 샤인머스켓은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라고, 예, 남겨주셨는데요. 예, 저는 껍질째 먹었는데. 청포도. 네. 샤인머스켓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예, 많이 계신데, 이병욱 씨, 뭐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포도 아니에요, 이거? 샤인머스켓인가요?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포도 맞대. 청포도 맞대요. 예. 아우, 다행이다. 청각까지 썼는데, 내가. 자, 청포도가 정답이었습니다. 하루 해가 밝아오는 아침이면 나는 창문을 열죠. 자,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맛있는 간식 보내주신 우리 이병욱 씨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 돼요. 자, 어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네. 고맙습니다. 자, 더들 들어오세요. 언제 어디서든 교통방송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난 왜 이 답답한 물 속에만 갇혀 살아야 하나?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을 텐데. 땅 위로 끙충 뛰어오르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닐까? 마침 지나가던 꽤 많은 여우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물속은 너를 억압하는 감옥이야. 당장 무트로 나와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물고기는 그 말에 혹해서 잔뜩 힘을 주고 물 밖으로 끙충 뛰쳐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펄떡펄떡 숨을 헐떡이며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물고기는 여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고기에게 연못은 자유를 빼앗는 감옥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놀이터였습니다. 물이 물고기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야말로 물고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힘들고 재미없고 짐이 많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자유가 제한받는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는 물 속에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평안한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야 진짜 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어.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고 수고와 고통 그리고 땀을 흘려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은 떠나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하고

0: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도 선로를 벗어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잘못 만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탈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돈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취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목이 마른데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모든 부와 귀, 그리고 영화를 누리고 가졌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가진 것들도 있고 성취한 것들도 있는데 왠지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열심히 열심히 사는데도 평안과 행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더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가져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두 개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 있던 아담에게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낙심하여 호렙산 굴 속에 은둔해 있던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뛰쳐나간 아들을 목을 빼고 기다리셨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은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제자리에 있읍시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선교와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전쟁이 일상화된 세계 정세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열악한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후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헌신을 기억하사 선교 현장마다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270만 명의 이주민을 향해 배타적 우월주의를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언어 장벽과 빈곤으로 소외된 부모들과 이 땅의 20만여 명의 이주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안방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신앙으로 인해 난민과 실향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 생명과 위로 평안을 얻게 하소서. AI 기술의 군사화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그 위험성을 깨닫게 하소서. 책임 있는 국제 규범과 올바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속히 마련되어 AI가 생명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 2부도 역시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지요. FM 98.1MHz. 아, 제가 이게 지금 그 꼬인 게 뭐냐면 문자를 하나 봤어요. 브라운 현주 황현주 씨께서 예,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 출석 체크 남깁니다. 출근했는데 실장님께서 라디오를 들으시네요. 클래식 방송. 방송하시는 분이 영어 발음도 아주 그냥 골저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뿜뿜 라디오 듣고 싶다. 이어폰으로 살짝 듣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예 접속사를 어디에 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라디오를 들으시는 클래식 방송, 하지만 저는 뿜뿜 라디오 듣고 싶다, 이렇게 가면은 클래식 방송보다 뿜뿜 라디오 듣고 싶다 이럴 텐데, 방송하시는 분이 영어 발음이 너무 좋네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예. DJ는 예, 발음이 좀 시기하다는 그런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 클래식 방송 하시는 분들은 그 굉장히 좀 예, 느낌이 있죠. 예, 굉장히 느낌이 있고 예, 뭔가 약간 좀 고급진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이에요, 인정. 근데 뿜뿜 라디오도 그 고급이 있어요. 예, 고급이 있고. 영어를 좀 골조스하게 좀 들려드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Have a nice day. 뭐 이런 것들. 해바에서 끝났네. 예, 해바.

아, 해바, 우리 쪽은 해바라고 해야 되거든요. 해바 나이스 데이라고. 아, 그리고 컴퓨터. 그래요. 네. 좋겠다. 영어 잘해서 좋겠다. 아주 그냥. 클래식 방송, 우리 DJ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부럽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예. 아, 그래도 황현주 씨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폰으로도,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모른 척 실장님께, 예, 이어폰을 꽂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o you dream you want it reality? 아, 이거 영어 노래도 안 되네 아직 그냥. 예. 여튼 FM 98.1 메가헤르츠 순수 FM 92.5 메가헤르츠 어플리케이션 함께 청취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방송 참여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쓱 들어오면 쓱 다가갑니다. 디저이가 아시겠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미니 PD님이 발음이 더 최고라고 남겨주셨어요. 어, 우리 김경민이 미니 PD가 영어 발음이 좋나요? 그렇나요? 굉장히 금시가 초문한 일인데. 예. 방송 끝나고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방송 중이라도 잠깐 모셔가지고 영어 발음 한번, 예,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이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영어 발음이 최고다라는 그,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그 의견, 사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예, 사견 잘 들었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지금 손사래를 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혹시나 스튜디오에 부를까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 아, 최예원씨, 발음이 좋다기보다는 영어를 잘한다는 느낌? 맞습니까? 김경민 PD님. 아, 아니래요. 전혀 아니래. 쌍수를 들고 아니라고 지금. 예, 겸손하셔서 그래요. 우리 김경민 PD.

자, 북청이 누나 입장 정보경 이은혜 1부는 못 들어갔다가 2부 함께 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김영희.

자, 선물이 팡팡 쏟아지는 서머 스페셜 뿜뿜 라디오.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매매매 나갑니다. 자, 찬양 중간에 양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울음소리에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몸풀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초 후에 나갈게요. 5 4 3 2

9928-3849님이 잡았다 세 글자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몸풀기였어요. 말 그대로 몸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첫 번째 향 나갈 거예요. 준비하시고.

0: 준비하시고 찬양하다가
1: 워프 아멘. 워프
0: 자, 준비됐어요? 잡았다 세 글자

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새벽부터 우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우리 양을 잡으신 분 5998님 축하드립니다. 5998님 9736-5998님 예, 두 분께 축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이제는 좀 놔줘요. 지금 너무 꽉 잡고 있어.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살포시 잡아야지. 예, 내 손에서 선물 빠져나가봐가지고 그냥 예, 털을 지금 두 바퀴 반을 돌려잡아 지금 뽑혀. 예, 털 뽑혀. 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품품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노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 예,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평욱 씨께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DJ 뭐 영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들어본 중에 스티브 커티스 챕만 발음은 세계에서 건디가 1장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또, 미국의 찬양 사역자시죠. 스티브 커티스 챕만. 예, 요 발음은, 디즈니가 1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저거 스티브 커티스 챕만은 약간 좀 골저스하지 않나요? 미안해요. 예. 골저스를 자꾸 그 탐할라 그래. 예, 그거는 아니지. 그죠? 예,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야. 못하는 겁니다. 추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근지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로그인이 안 돼요. 오랜만입니다. 김해 살면서 처음으로 삼방도 소재 신어산 정상 찍고 지금 하산 중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모든 것을 뿜뿜라디오와 함께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삼방도? It's 삼방도? 소재 신어산 신어 마운틴 내 신을 신어라 마운틴 예 주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거룩한 마운틴이죠. 신어 마운틴 정상 찍고 지금 하산 중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상에서

0: 와, 이게 산 그 저기 해발이 꽤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찾아보면 되죠? 죄송합니다. 예.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를. 신어 마운틴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산. 자, 신어산을 치면요. 해발 630m. 아, 630m의 명산이라고 나오네. 이야, 명산이네. 예, 인터넷에서 명산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듣는데. 아, 명산이야, 명산. 철쭉 군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봄마다 아름다운 철쭉이 피어나며 매년 축제가 열린다고? 난 왜 초대를 안 했지? 아니, 신어 마운틴. 아니, DJ를 왜 초대를 안 했을까? 축제 하는데. 예, 상당히 좀 섭섭하네.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축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축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아니, 그 매년 한다면서 매년 한 번도 나를 부른 적이 없네. 예, 진짜 너무해. 그죠? 네. 자, 또 하나의 축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또 하나의 축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떤 건지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자, 말 그대로 축제죠. 축제 페스티벌. 자,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각각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 꾸리는 무대, 대단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뜨거운 열기,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의 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전북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참여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의 현장의 분위기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생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나도 여름 잘 알고 있어. 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세스 극동 방송 소모.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역시 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27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우리 하유리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하유리가 구수하네. 예. 우리 7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 하유리가, 요걸 안 해. 확실히 우리 뿜뿜라디오의 다음 세대라고, 예,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예, 바이브를 가지고 있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하율이 축복하고 우리 새벽이도 축복합니다. 자, 7486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골절 수술 받으시고 중환자실에서 닷새 동안 못 깨셨던 저희 어머니 주님의 은혜로 이제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서대신교회 이현자 권사님 파이팅이라고. 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고, 할렐루야다. 야,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현재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그, 떨리는 가슴을 부여 안고, 예, 간절하게 기다리셨던 우리 모든 가족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네요. 예, 시간, 이 시간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고민해 보시는 우리 7486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고, 우리 이현정 원사님, 예, 앞으로 건강하시길,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한번 더 올릴게요. 아유. 너무 좋은 소식이네. 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병경 씨, PD님, 저의 활력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에 엄청 알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홍보대사 이병경,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잦은 활동, 격렬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엄청 알리신 만큼 디스에게도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괜찮아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고, 예, 문자 참여는 나중이니까, 문자 참여, 예, 행동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1185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이성훈 씨 측량 끝나고 복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복음의 뿜뿜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라디오 끝말잇기 복음의 뿜뿜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DJ가 세 글자를 드릴 거예요. 제시어를 드릴 겁니다. 그 글자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끝말을 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말을 있다 보면, 예, 선물이 있다. 예,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제 한 분께서 지금 그 계속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건디 나라사랑축제 때 사회 보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뭐, 이게 뭐 공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여수에서 첫날입니다. 13일 여수에서 진행하는 그 나라사랑축제 사회를, 예, 감사하게 보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셨지? 예. 하여튼, 예, 답변을 드리고요.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복음의 뿜뿜따, 세 글자, 끝말잇기. 이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 준비 동작이 있어요. 준비 동작. 손을 모으고, 자, 손을 모으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Bombs, bombs, bombs, bombs, bombs, bomb.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chik, ah, chik, boom, chik, ah.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down. Boom, boom, boom, boom. 수련회, boom, boom, da. 자, 첫 번째 단어. 수련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회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여러분들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회자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믿어. 채택되신 분께서

회사원 회의실 회장님 회덮밥 나오네요. 아 좋다. 회오리 회고록. 자 우리 김미진님 회계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 코너는 세 글자 끝말잇기입니다.

자, 회자로 시작하는 말 이분께서 이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921님 회오리 뿜뿜다. 자, 리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비아, 리모컨, 리무진, 리어카, 리스트. 리더십 나오네요.

あ、リゾートなのね、リゾート。リゾート、リハーサル、リ

자, 리자로 시작하는 말 이분께서 이어주십니다. 9903님께서 이어주셨어요. 리허설 뿜뿜따 리허설입니다. 자, 설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만나봅니다. 설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설명절 설렁탕. 설렁탕 나와야지. 설거지 설계도 설기현. 설레임 설경구. 설악산 설빙고.

자, 옹기장이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천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설자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요 단어가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1300님께서 보내주신 설계자 뿜뿜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끝말잇기 복음의 뿜뿜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련회로 시작을 했어요. 수련회 6921님께서 회오리로 받아주셨고 9903님이 리자를 리허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00님께서 설계자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수련회, 회오리, 리허설, 설계자. 저는 오늘의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 수련회 기간을 가졌었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회오리를 많이 일으켰더라 했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들, 그곳에서의 그 뜨거운 열기는 리허설일 뿐입니다. 리허설일 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설계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회오리 바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은혜의 회오리 바람 입으로 내는 거예요. 이 은혜의 회오리 바람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수련회 끝났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월 11일 화요일 오늘도 뿜뿜 라디오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띄워드리며 인사드립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서 모두가 잘 살면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는 잘 살지 못해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괜찮습니다. 내가 못 사는데 너만 잘 살면 그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술이 나서 배가 아프고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왜지? 왜 저 친구가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며 누구를 위해 기뻐해 주고 계십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사모님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0: 무더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만났으니 잘 살아있는 건데요. 예, 저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숨 쉬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진짜 올해는 누가 저한테 숨 잘 쉬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기운도 없이 한 열흘 정도는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오늘 목사님, 아유, 정말 38도를 갔다 왔더니 오늘 28도, 29도 현재는 좋습니다.
1: 아, 너무 시원해요. 네. 네.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불평 한 자락을 하고 나면 이렇게 또 감사할 때가 곧 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예, 우리 모두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기 쉬운 계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이복된 오전에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삶의 여러 고단함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과 평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단단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환경적 어려움, 말 못할 아픔과 사정 안에서 눈물 흘리는 청취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며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원 극동방송을 창원과 경남 온 지역을 밝히는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국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이크 앞에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청취자들 소망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0: 망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그럼 찬양 주를 악모하는 자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720님께서 첫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오프닝 들으며 기도 제목 보내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가 생겨나기를 기도해봅니다. 네, 목사님.
1: 저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하나님, 네. 네,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참 상식이 정말 통하는 나라.
0: 네, 나만 네. 생각하지 않고 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다

0: 다 함께 예의를 지켜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상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예,
0: 목사님.
1: 맞습니다. 네. 나만 좋으면 안 되죠.
0: 그렇죠.
1: 나도 좋아야지 네. 되고 또 남도 좋아야
0: 함께
1: 됩니다.
0: 같이 가야죠.
1: 네, 네. 그래야지 무례함이 안 생기죠.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이런 기도 제목 가능합니다.
0: 좋습니다.
1: 기도합시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하나님 이 복된 시간에
0: 아버지
1: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참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르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동안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가운데 참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무례함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함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내 자신이 참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런 형편과 사정들, 하나님 이 나라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정말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상식을 가지고 잘 숨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인들 또한 모든 사회 지도층이 상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상식이 기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토대가 되어서 참 바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바른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참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 상식이 통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63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두 달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서 살이 빠지고 의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서 예수님과 참 기쁨을 누리는 회복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참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삶에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정말 아름답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형성돼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기쁨 정말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6366 우리 성도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지난 한 두 달 동안 너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삶들을 감당해낼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정말 행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6366 우리 성도님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아름답게 수축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우리 자신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14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제도에서 김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요청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도 빨리 잘 받고 지금은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복의 과정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또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제도에서 김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0: 할렐루야. 저 이런 기도 제목 받으면
1: 감사하죠.
0: 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네.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 그동안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수술까지도 하고 이렇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한 부분에 쉼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많은 또 이렇게 창원극동방송 우리 관계자들에게 큰 또 이렇게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더 큰 기쁨과 또 행복의 삶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시는 우리 김권사님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강수가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이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직도 육신이 완전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또 회복의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듬어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복된 권사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강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권사님 되어지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은 1601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이 집을 나간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모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시고 속히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딸, 아유, 부모님께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0: 저는 도리어 참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은 참 따님이다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도리어
1: 아, 네.
0: 여러 가지 그 불편한 마음들 그냥 또 자기 이제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론 이제 부모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주시고
1: 아멘.
0: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이 딸이 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돌아옵니다.
0: 잘될 줄 믿습니다. 뭐 돌아오는 것보다도
1: 네.
0: 잘될 줄 믿습니다.
1: 잘 되어서.
0: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딸을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근본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등학교 2학년 참 너무 아름다운 시절들을 보내는 귀한 딸이 여러 생각을 하고 또 깊은 생각 끝에 잠시 혼자 이렇게 지나는 시간이 벌써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깝고

0: 때로는 아버지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는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딸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1: 아버지.
0: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 아버지.
0: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1: 아멘.
0: 이 안타까운 마음을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냅니다. 하나님
1: 주여.
0: 역사해 주시고
1: 아버지.
0: 이 시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도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복잡한 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세미하게 간섭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1: 아멘.
0: 큰 소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한 딸, 생각을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잘 정리하고 부모님 곁으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복된 삶들을 감당해 나가며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시간에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38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주 열린교회 한 자매님의 믿지 않는 아버지 조현파님이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진주 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

0: 에서 무의식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조현파님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3830님.
1: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0: 네.
1: 지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꼭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이제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를 불러서 평생 교회 다니지 않냐고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마지막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때는 뭐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하니까 네. 그 눈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현파님 참 건강이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저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좀 천국에 소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딸내는 우리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서 한번
0: 아버지.
1: 최종들이 한번 이분 한번 만나뵙고 천국의 소망이 한번 비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현파님, 이제는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장막이 무너질 때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조현파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꼭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따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병상에 또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모든 한우들 하나님 기억하사 천국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치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92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며느리도 7급으로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복된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셨고 또 이 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또 아드님이 꼭 정직원이 되어서 이런 아버지 직장 생활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참 마음껏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아내분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모든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성숙함을 다 주셔서 올해는 꼭 승진해서 이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도 또 공무원생활도 잘 해야겠지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또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생명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3311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으며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집사인 3명의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다시 앞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믿지 않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0: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 통해서 가장
1: 더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0: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또 본인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육신적으로 또 눈이 시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3311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많이 감당하는 참 복된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3311 우리 성도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졌고 또 이제 그분을 믿게 되어짐으로 인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3311 성도님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도록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지난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30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방학 중인 딸 이정은 속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가 지난 딸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랑감을 속히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720님께서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직원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PD님들이 무엇보다 건강하고 또 믿음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극동방송 우리 직원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너무도 정말 죽어가는 생명이
1: 그렇죠. 네.
0: 이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 아멘.
0: 또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소망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1: 네.
0: 체험하는지
1: 맞습니다.
0: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분들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1: 네. 8720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0: 이런 문자
1: 납니다.
0: 많이
1: 네.
0: 필요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제 방학 중인 살아가는 따님 방학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오고 또 복된 가정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따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우리 따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1: 아버지.
0: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참 인도자로 영접하는 귀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하며 분발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또이 따님이 복된 가정을 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아버지 배필이 이미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이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44 가정, 3044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드립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91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0: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통해서 참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봉철 씨, 또 강나영 씨, 또 강관효 씨, 강아름 모두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마지막 기도 제목 되겠는데요. 33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 사랑하는 안권사님이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통증 사라지고 무릎이 속히 회복되어 편안히 걷고 일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권사님 이렇게 이제 무릎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아멘. 그 통증이 다 사라지고 무릎이 강건하게 회복이 되어서 편안히 걷기도 하고 일상의 삶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344 우리 성도님 이렇게 정말 아내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 아버지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며 사랑하는 우리 안군사님 믿음으로 잘 함께 동력해 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자.

0: 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13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지체 없이 그 종이 나았던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방편이 바로 그의 말씀을 보내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지극히 평범한 통로를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은 군사력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순종의 행진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은 인간의 지혜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믿음이 담겨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 하나가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웅변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바로 믿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화려한 언변을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가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갈멜산의 엘리야는 화려한 의식이 아닌 단순한 기도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류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회의 소란함보다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담긴 간구에 즉시 행동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순종이 담긴 고백을 크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담긴 고백에 즉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지난 3주 동안 들으셨습니다. 백부장은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던 사랑의 간구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을 거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치유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 한마디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0번 055-

마중물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수련회를 통해 개별 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신내교회와 도남동교회 아름다운교회는 최근 신내교회에서 첫 공동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고 학생 56명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는 수평 동역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0: 각 교회 전도사 3명은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신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 행원교회와 경기 부천 복된교회는 청년 공백과 선교 현장 필요를 결합한 상호 보완형 수련회를 마련해 지난 2일까지 복된교회 청년 44명 등 성도 68명이 제주에서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14개 교회의 학생과 인솔자 150명이 참가한 자원 나눔형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고상범 주일학교 사역자연구소장은 맞춤형 연합수련회와 관련해 교회가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오륜교회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도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인천 예일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한다며 교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빈소 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 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1%,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식이라는 동의는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장례 지도사인 이춘수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문객이 줄면서 무빈소 장례가 확산하고 있지만 빈소가 없더라도 염습과 발인 등 교회 목회적 돌봄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역시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가교회의 환경, 예식 시간의 단축, 예비 배우자 배려 등을 이유로 교회 밖 예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성호 교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별개로 혼인과 장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며 교회가 성도의 죽음과 결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목회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국교회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 역시 59.4%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노출이 쉬워진 만큼 교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승호 국립부경대학교 외래교수는 자녀에게 약물 중독 정황이 나타날 경우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복을 함께 돕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추를 지나며 아침 저녁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운 날이 나타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SNS를 보면 다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오늘은 정체기에 빠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수야, 일어나 안나? 아이고, 니 또 밤새기가. 니 공부도 좀 정도껏 해라.
3: 네, 알아서 할게요.
2: 아이고, 니 밥은?
3: 아유, 네? 입맛 없어요.
2: 아이고, 니 그러다 몸 상한다. 응? 잠도 제때 자고 제때 먹고 해야지. 아이고야.
3: 어, 기태기가.
4: 아, 박윤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3: 뭐, 그렇지. 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나?
4: 아이고, 뭐 돈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까 때가 되니 가장도 달아주네. 아 참, 네 이번에 뭐 한 100평 이사 가는데 뭐 범국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온나?
3: 이 벌써 집을 산 기가?
4: 뭐 다 대출이지 뭐 내 돈이겠나. 암튼 꼭 놀러 온나. 끊는데.
3: 나는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기태기는 벌써 집까지 샀나? 하나님, 기태기는 믿음도 없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제일 잘 나갑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뭐 제 인생은 뭐 고장난 겁니까?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2: 현수야, 이거라도 먹고 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직 바람이 찬데 창문 열어놓고 니 뭐하노? 춥다, 춥다, 응?
3: 엄마, 저 나무 좀 보세요.
2: 응?
3: 잎사귀 하나 없이 삐쩍 마른 게 딱 내 모습 같다.
2: 아이고, 현수야, 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고?
3: 삐쩍 말라서 볼품도 없고 살아있어도 꼭 죽은 것 같아요.
2: 아이고야,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현수야, 니 그거 아나? 겨울 나무는 지금 제일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인 거.

0: 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현수야, 니한테도 곧 봄이 올 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고 기도한다. 알지?
1: 겨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가장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그래, 맞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 이 시간이 낭비는 아니지. 그래, 입맛이 없어도 밥 먹고 힘내보자. 아자, 아자!
0: 현수 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만은 바뀐 게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1: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2: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0: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하는 자족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이 자족은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족, 진정한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초점, 그의 눈길의 초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어느 곳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하는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그는 자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을 아주 많이 쓴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그는 이미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부요함을 가져오는 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이미 바깥에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요케 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만드는 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헬라어로 말하자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입니다. 아우타르케이아, 아우토르, 그죠? 아우토라는 말, 오토라는 말이잖아요. 오토, 자동차 할 때 자, 스스로. 그 다음에 아르케이아, 이 말은 충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충분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스스로 충분하는 것을 안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아니면 지족, 자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넉넉하다는 말이 이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족하다라는 말이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넉넉한 것, 스스로 충분한 것,

스스로 만족한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공급, 그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족하라 이 말은 대부분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에 관하여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우리가 자족해야 될 그런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서 자족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지위, 교회에서의 우리의 지위,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태 또는 환경입니다. 여러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투덜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난이나 궁핍, 그리고 아주 불쾌한 이웃을 만나거나 사는 거주지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또한 갑자기 찾아온 시련이나 핍박, 이런 각가지 어려움 등 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 섭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배울 때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고요, 절제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경건한 좋은 성품들이 자족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욕하고요, 시기심이 많고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늘 애를 써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이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은, 이 자족이 있는 경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저 찾아온 유혹이 바로 이 자족에 관한 유혹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자 사탄이 이 틈을 노렸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뭡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 씨를 딱 뿌렸죠. 하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출발하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런 불만족스러운 답을 얻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하와도 아담도 죄에 빠집니다. 자족하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좀 좋지 않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족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말지. 여러분 이것과 영적인 괴를 같이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동일한 이 전략을 시도했죠.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 자체가 이렇게 불만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것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네가 원래 주이니까 주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시험을 하죠. 여러분, 풍성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인간은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황량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족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 때에 사탄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만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연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타락을 보여주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받은 지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그 마음을 오염시킴으로 그가 타락한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유혹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자족하지 못하는 죄는 모든 죄 가운데에서 가장 사탄적인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죄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소유에 만족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족과 반대되는 말은 아주 가까운 말로는 불만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말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탐욕하는 마음을 살인, 그 다음에 또 간음, 도적질, 그리고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 이것과 나란히 할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탐욕과 자족할 줄 모르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성경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못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지면 자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쳐라. 거기에는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삼가 물리쳐라. 모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침에 읽은 것인데 부활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려 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 돈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탐하는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탐욕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조그마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요, 그리고 아간과 가족들은 아골골짜기에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돈을 탐하다가 결국 그 자신과 자손들이 영원히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어떤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아간이나 게하시나 아나니아 부부처럼 그렇게 심하게 뚜렷하게 탐욕과 불만족을 나타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무서운 질병이나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듣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소유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족을 배워야 되고 탐욕하지 말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좀 평소에 이 물질의 자족을 격려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2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절 5절과 같은 이런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구절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도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 대신에 주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기의 눈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8절은 참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말씀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의 탐욕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틈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심 자체를 인생의 참된 가치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재물보다도 생명 하나가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19편이나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금과 모든 보배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보다도 바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런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족감 가운데서 우리는 돈의 문제, 이 문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에 돈을 더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고요,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선다면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우리의 자족이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감사하면서 족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리고 선한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부럽겠죠. 그러나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저 형제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여러 다양한 시간대에 온 일꾼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똑같은 임금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죠.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내가 이 세대에서 부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라. 뭐라고 명령을 내니까 뒤쪽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은 모두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 되고요. 너그럽게 베풀어야 되고요. 기부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들 여기에서는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부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의 소유를 드디어 나누어 주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이 찾아옵니다. 자족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나누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드리는 일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에 모든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족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들어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으뜸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추상적인 말 같은데 이 말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누어주신 분량대로 거기에서 분수에 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이 몸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태도로 사는 거죠. 자족하다라는 것은 으뜸이 된다고 자족하지 않습니다. 자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자족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나의 위치에 대하여 자족을 배우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교회 안의 모든 위치, 직분과 직책은 하나님이 그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르죠. 은사의 종류도 다르고요. 은사의 어떤 양이나 질도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세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충성하여 이윤을 남길 때에 그 받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달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게 된 거 아닙니다. 똑똑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도와줍니까? 첫째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혹은 나를 미워해서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은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0: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능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교회에서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초신자도 너무나 소중하고요. 오래된 신자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예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자족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만족감과 성취감 이것을 가득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위치, 직업 내지 직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족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보통 직업, 직장, 직위에 따라서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직업과 직장과 직위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굉장히 불만족, 심지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모든 생명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되고 하나님은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을 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자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직업은 소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직업에 만족한다, 직임에 만족한다, 자족한다면 더 큰 일이나 다른 일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종들에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원리가 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바울의 이야기는 뭐죠?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먼저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붙들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어려움, 힘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우리의 삶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모습 자체가 영화롭고요.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고 또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 그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안개를 모으는 장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안개를 만들어내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도 공기 중에 수분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수분을 마치 그물로 끌어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물방울을 모으는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텅 빈 기계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물방울이 있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당장 눈에 비가 보이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분명하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건 더 없죠. 그래서 다 메마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이미 준비하신 물방울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날은 말씀 한 절이에요. 또 어떤 날은 찬양 한 곡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짧은 기도 한 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개처럼 흩어져 있던 은혜를 물방울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준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가만히 있는 자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찬양 여행이 안개처럼 찾아오는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돌봄이라고 참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돌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돌봄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입니다.

오늘 첫 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영장 가보시면 요즘 또 수영장들 가보시고 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수영의 레인을 구분하는 줄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냥 구분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파도를 흩어주는 역할을 그게 한대요. 누군가 힘차게 수영을 하며 지나가면 물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수영하는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줄이 그 영향을 잡아준다는 거죠. 마치 경계를 세운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언제나 경계는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페이스를 지켜주는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비슷하죠. 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적절한 간격,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건강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냉랭한 거리감으로 부르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건강한 경계 그리고 질서를 통해서 서로를 살리는 지혜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누군가의 마음에 큰 물살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경계를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문자로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선물 받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우리는 요즘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요즘은 어쩌면 활자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책들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본다 이런 분들도 가끔 만나 뵙게 되는 걸 보면 여전히 책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전에 교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을 쓰신, 글을 쓰신 작가가 원고지나 요즘은 뭐 노트북이나 이렇게 이제 쳐서 그걸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잖아요. 어쨌든 그걸 인쇄해서 그래서 교정 기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띄어쓰기를 하든지 쉼표를 하든지 단어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줄바꿈을 조정하든지 뭐 이런 다양한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런 걸 다 해야 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 교정의 작업을 거쳐야만 독자가 글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내용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수정을 조금씩 가하기만 해도 어쩌면 숨결이 달라진다? 글에 숨결이 불어넣어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큰 사건이 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지나가는 듯 던져진 말 한마디, 또 누군가 나에게 보여준 반응 하나, 어떤 때는 옥신각신했던 그 관계 안에서의 갈등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것들을 교정하는 시간들을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정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은 손길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나는 성령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여전히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내시고 더 건강하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태풍이 한 번씩 불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지역이 있답니다. 거기가 저 하늘 높은, 우리는 갈 수 없는 높은, 우주와 맞닿을 만한 높은 하늘이라는 거죠. 그곳에 거대한 바람의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비행기나 아니면 먼 바다를 다니는 이 배들은 그 거대한 바람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리고 그 바람의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료를 아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친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방향에 나를 맡기고 바람을 타는 거죠. 그것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고집과 힘으로 그 풍랑을 거슬러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쉽게 지치고 또 때로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바람, 그 은혜의 바람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주님 품에 나를 맡기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죠. 자,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속담을 살펴보게 되면 성급함을 주의하라는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보자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쓸까, 돼지 꼬리 잡고 순대 먹자고 한다, 냇물은 보이지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왜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급하게 결정해서 바쁘게 일을 진행하다가 실수나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도 성급함에 주의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사울왕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성급하게 제사를 집례하다가 사무엘에게 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자 성급하게 칼을 뽑아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질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먼 타국인으로 변장을 하고 온 기브온 족속들과 성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자칫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성급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중하고 진중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게 되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근처이자 사람들 눈에 너무나도 쉽게 띄는 곳에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있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었고, 이 일을 불손한 의도로 해석을 하고는 정황을 따져보지 않고 현재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기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편 지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동편 세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워준 형제들인데, 이 일로 그들에게 곧바로 칼을 빼들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편 지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의 기간과 그리고 여리고성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일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재앙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12지파의 대표단을 이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부활의 사건과 요리고 전투에서 아간의 잘못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분명 서로를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민한 만큼 성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12지파 대표단을 서편으로 보내어 사건의 전말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비느하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도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화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제가 여호수아서 2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비느하스는 너희들이 동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이라면 기꺼이 서편 땅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며 깊은 배려와 신중한 접근법으로 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감정적이고 질책적이고 비난만 쏟아부었다라고 한다면, 이후 그들이 비느하스에게 고분고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신들도 감정적으로 이 일을 대처해서 이후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큰 사단이 그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와 서편의 대표단들이 신중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되자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급하기보다는 신중한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중했던 만큼 우리에게 유익함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날이 밝으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급할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 성급하여 실수가 많으신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성급함이 아닌 신중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34-6969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2화 따뜻한 눈빛의 외국인 친구

0: 무역을 위해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뒤집히며 이응차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막막함과 괴로움에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그를 대신해 한 노인이 음식값을 치러준다.
1: 자, 진정하고 여기 앉아서 좀 한숨 돌리게. 그 진짜 의주로 돌아가면 방법은 있고.
2: 딱히 방법이 뭐가 있겠소. 여기저기 댕기며 사정 좀 봐달라 해봐야 돼요.
1: 아이, 정말 배에서 하나도 못 건지고 몸만 나오기야?
2: 그렇지요. 그냥 배에서 콱 뒤졌어야 했단 말이디요.
1: 아이, 무슨 소리야. 목숨이라도 건진 게 천운이지.
2: 에휴, 앞으로 갈라니 돈이 없디요. 뒤로 갈라니 물릴 수도 없디요. 이 목숨만 붙어있으면 뭔 소용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디.
1: 아니 근데 그 멀쩡한 배가 왜 뒤집어져?
2: 남서풍이 심했디요? 아니 그 내 욕심이

0: 과했디요. 더 씻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인삼 좀 더 팔아보겠다고 열 가마니를 몰래 더 올렸디요.
1: 아이 그럼 가라앉겠다 싶을 때 내던졌어야지.
0: 그치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인삼 한 가마니에 얼마인지 알디요? 처음엔 심형수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처지를 말하니 다들 도와주고 걱정해뒀디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어느 순간 문도 안 열어도 그러다 3일을 똘똘 굶었디요. 뭐 너무 허기지니 돈이고 뭐고 일단 먹고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다행히 어르신을 만나 큰일은 면했디만.
1: 에이, 자 여기 이거 받게.
0: 예?
1: 당분간은 욕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0: 아유 어르신.
1: 너도.
0: 네 꼭 갚겠디요.
1: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줌세.
0: 부탁이요?
1: 응. 아랫마을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왔는데 조선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네.
0: 조선말 선생님이요?
1: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상인이면 자네 한문도 좀 쓰고 그 천국말도 좀 할 거 아닌가.
0: 그건 그렇지만.
2: 압록강을 건너며 물건을 팔던 상인, 한문과 중국어에 능숙했던 이응찬. 하나님은 그를 존 로스의 새로운 동역자로 예비하고 계셨다.
3: 뭐라 했습니까? 선교사라 했습니까?
4: 예,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만주에 있었고 천국말 공부했어요. 천국말 꽤 잘하죠?
3: 아니,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선교를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에이, 선교하다 잡히면 죽습니다.
4: 나는 선교하자는 게 아니고 한글만 알려주면 됩니다.
3: 그러니까 그게 그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데.
4: 나 빨리 배워요. 딱 석 달만 알려주세요.
3: 그래도 그 선교사랑 매일 만나면 나도 기독교인이라 할 거 아닙니까? 조선이건 천국이건 이거 잘못 걸리면 다 절단난단 말입니다.
2: 이응찬은 예수교를 믿다 모두 처형당했다는 한 양반 가문의 이야기가 떠올라 두려웠다.
3: 미안한데 난 못하겠습니다.
2: 급히 일어서는 응찬. 그러나 당장 의주까지 갈 여비도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멈춘다. 하지만 까딱하면 관청에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4: 2년 전에 처음 고려문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 너무 친절했습니다. 고구마도 떡도 주고 마실 것도 나눠주면서 활짝 웃었어요. 조선 사람 여기 내 가슴 안에 있습니다. 조선말 배워야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2: 로스 선교사는 안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선교 헌금을 꺼낸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이들이 조선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준 귀한 헌금이었다.
4: 위험한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돈 줄게요.
3: 그 잠깐 바람 좀 쐬고 갔습니다.

0: 필요함을 느꼈다.
1: Hey, my friend.
2: Friend?
1: Friend는 동무라는 말이다 해.
2: 동무?
1: 나 조선 친구 필요하다 해. 한글 알려주는 친구 어떠냐 해.
0: 친구라는 한마디가 단단했던 은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전 재산을 잃고 진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음을 절감했던 그에게 조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말하는 로스의 진실한 눈빛, 친구라 말하며 활짝 웃는 푸른 눈동자의 낯선 이방인의 미소가 굳었던 은찬의 얼굴에 미소를 피워냈다.
2: 친구? 좋습니다. 그래도 절대 학세는 안 깎아줄 겁니다. 내 머니 노 디스카운트입니다.
1: That's okay. No problem. 그럼 오늘부터 내 친구예요. 맞죠?
2: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친구여도 한글 알려주는 선생인데 그 선생이라고는 한번 불러야 돼. 자, 따라 해보시라요. 선생님.
1: 선생님?
2: 그러디 그러디 그러디. 오늘부터 내가 한글 선생님입니다.
1: 오케이, okay, deal. Let's shake hands.
0: 은찬은 로스가 내민 손을 맞잡는다. 커다랗고 묵직한 서양인의 손에 힘이 느껴진다. 당시 제사와 같은 유교적 의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선 정부는 기독교를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해악으로 지목했다. 그 엄격함에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응차는 두려웠다. 하지만 로스의 평온한 눈빛과 맞잡은 손의 묵직한 힘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2: 잠깐, 그럼 만약 네언틱 기독교를 강요하면 바로 안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만둔다고.
1: 알겠어요. 한글만 잘 알려주세요.

0: 네, 시험을 한번 치갔소. 저기 간판에 쓴 글씨 한번 읽어보시라요.
1: 어물전?
0: 그치! 그치, 어물전이지요. 야, 신통하고만 그래. 그러면 저기 저건 뭐지 갔어?
1: 면포전. 면포전.
0: 이제 좀 읽는 법을 아시갔어?
1: 면포전은 어떤 뜻입니까?
0: 요거이 이옷, 이 옷감 파는 것을 말아.
1: Fabric. 면포 means fabric. I got it.
2: 로스가 말했던 3개월 만이었다. 그는 빠르게 배웠고 어느 정도 조선어로 대화도 가능해졌다. 소리 글자로 만들어진 한글의 특징을 깨달은 로스는 고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3: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입니다. 하여 조선어 첫걸음 교재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조선말 성경 번역의 첫 시작이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2화 따뜻한 눈빛의 외국인 친구 출연 임황건, 최웅, 이지섭,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잃어버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매 순간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관계를 잃어버린 것, 그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있고요, 대물의 관계도 있고요, 재정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림의 반대가 뭘까요? 길 잃어버림의 반대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발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과의 관계, 오늘 갑자기 밤 고구마를 먹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실 성도가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이 더위를 뚫고 들어왔는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갑한 주제를 다루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되찾아옴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여러분, 한 달간의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각의 지출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정에 관련된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정에 관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주제보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핵심이고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네 재정이 사용되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고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와 인기를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야. 너는 나와 중독을 함께 섬길 수 없어. 너는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경쟁자가 주님은 무엇인 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견주어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이요 물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약 나를 따르려면 너는 반드시 돈에게 빼앗겨버린 너의 삶도 함께 가져와야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게서 마이너스를 원하실 때 반드시 주님은 플러스를 염두에 두신 마이너스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 손에서 놔라고 하실 때는 온전한 쥐어짐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부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순영 권사님, 죄송한데 권사님이 나한테 500만 원 빚졌어요. 근데 갚아야 될 시간이 지났어요. 제일 드는 생각이 나 안 만났으면 좋겠죠. 저기서 나같이 비싼 사람이면 돌아가겠죠. 그리고 내가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 내 말이 맞죠? 그러면 아니요 틀렸어요. 말할 자신 있어요? 빚졌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채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생각의 자유로움을 뺏어갑니다.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정말로 부채로 말미암은 심각한 상황은 희망을 잃어가는 hope-poor, 소망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의문을 한 가지 가지셔야 합니다. 그 의문이 뭐냐? 정말 우리가 가난한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것일까요? 불과 한 세대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쓰는 재정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바꿔보면 희망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태도 하나만 바꾸더라도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자, 미래 회고적 관점으로 접근해 봅시다. 2005년 오늘이 아닌 2035년으로 가보시죠. 즉 2035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즉 물질적으로 보면 내가 모으고 싶은 재산의 사이즈를 생각해보고 이 시점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바라본다면 현재 필요한 모든 소비를 다 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2035년을 무사히 넘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만 생각하면 한 번밖에 없는 결혼입니다.

0: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쓰게 되는데 2035년을 기억하면 이것은 선택하고 이것은 포기하는 힘이 생깁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로 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 쓰면서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0: 여러분 돈을 빌린 자는 빌려준 사람의 종이란 뜻이에요.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리는 자는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된다. 빚을 지게 되면 들어온 재정으로 원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빌려준 사람에게 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정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있는 재정을 가져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재정을 가져가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가져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원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재정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재정적으로 길을 잃지 않는 부분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되게 특이한 예를 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예화. 이 예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0: 자, 그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 주인에게 들려와요. 그 관리자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리자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뇨?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은 해고 통지를 그에게 일방적으로 던집니다. 2주 줄 테니까 정리가 다 되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지기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4절입니다.
1: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 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0: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과 기회가 이제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 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제가 있냐면 구걸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진행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부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이 있습니까? 예, 올리브 오일 100마를 빚졌습니다. 와, 많이도 지셨네요. 증거서를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50마리라 쓰십시오. 그 사람이 청지기를 쳐다보면 말합니다. 뭐라고? 예? 예,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압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지니까 걱정 마시고 50마리라 쓰세요. 당신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빚진 사람이

0: 사인을 마친 후에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두 번째 빚진 이를 부릅니다. 그는 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그 빚진 것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나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해줄 일이 없나요? 나중에 해주세요. 그는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되게 관대한 대우를 합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남은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적은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시간과 재물을 도적질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던 사람 모두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칭찬하였으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자는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를 불렀지. 그 청지기는 야 이제 큰일 났어.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청지기의 등을 두드리면서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미래를 위해 적은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부자는 부정직한 청지기의 매니저를 운영을 경영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화입니다. 자, 이 예화에선 누군가는 우리 자신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1: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0: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예수 당신을 따르는 즉 하나님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이 세상의 일생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너희보다 나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적은 기회를 적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믿고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너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배워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것에 관한 것과 우리가 영원히 갖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영원히 갖게 될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정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재정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보아야 될 재정의 관점,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닌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사용해서, 여기서 세상적이라는 말은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지내면 달가 없어지고 녹슬고 버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 불을 사용해서 벗을 사기라. 그러면 이 세상적, 즉 부가 사라질 때 그들이 영원한 집에서 너를 환영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염두에 두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어 가게 될 천국에서 너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너의 일시적인 부를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너를 천국에서 알아보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논점이요, 관점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전체 얘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재정을 뭘로 삼으라 그랬죠? 도구로 삼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부산 석유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그 석유에는 산업체 학교가 대단히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포프라마치라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집창촌이 있고 동시에 야간 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전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무조건 부산으로 상경한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온 교회 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고 방을 얻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우리 지금 기도실이 몇 군데가 비어 있는데 이 아이가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한 주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득달나게 담임 목사님에 달려갔습니다.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제가 자겠습니다. 그 먹고 자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 아이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고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애까지만 들고 저는 이렇게 좀 뛰어넘을래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당신을 압니까? 아니요,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그때 그 기도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학생들이, 아니 거처가 정해지지 않는 아이들을 기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때 저는 친구를 따라 무조건 교회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그때 그 기도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느 곳에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받았던 한 달 생활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일주일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어느 날 천국에 갔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내게 곁에 와서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삼는 거. 그게 사실은요,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곳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컬 커뮤니티 처치, 가로등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도구로 삼고 있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만들었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꺼우게 대가를 지불한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따스한 손 내밀고 곁에 가서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의 실천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재정에 대한 태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 차, 그 밖의 자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생각해

0: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과 소유를 도구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린 믿을 수 없는 기쁨의 시작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은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의 이름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0: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에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제가 소유를 잘 다루고 있는지, 믿을만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그런 시각적 효과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너에게 주어진 것은 도구야, 동시에 시험이란다. 나는 잠깐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범주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 작은 범주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꾹 짜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범주입니다. 여기에는요 대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가 진짜 누구를 섬기는지를 나타내는 바로 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돈을 섬기지 않아요. 제가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은 섬기지는 않아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돈 쓰는 사람이
1: 리더다.
0: 여러분, 지금 재정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아니 그렇게 심은 누군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해 줄 삶을 살 것을 독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유를 사용되지는 용도는 네가 누구를 섬기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너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이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도구이며 동시에 시험이며 트레이드 마크야. 끝나네. 트레이드 마크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환영하는 누군가가 있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땅 허락되어진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참된

0: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시는 분들, 학교 방학이 아닌 교회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 세깨라에서 방학 무교라고 표현하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휴대폰 꺼내시고요. 오늘도 꽁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꽁트 한 편 들으시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시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쇼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그 보

0: 구석분들 정답 문자를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주시는 문자나 어플 메시지에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저도 싶었어.
0: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우리 고현 집사님 보고 싶으셨죠?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꽁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어제 그제 네. 오늘 아침에 살짝의 찬바람 느낍니까?
1: 시원하더라고요.
0: 약간 네. 예,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1: 바람이 좀 다르죠?
0: 와. 네. 이번 주 다르네요. 다음 주는 아마 더 다를 것 같은데. 자,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 김포 날씨 화창합니다.
1: 와.
0: 전남 광양 날씨가 흐린데 집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아산에서도 함께하고 인천, 익산, 서천 듣고 계십니다. 원주 호떡집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호떡집사님.
1: 네.
0: 그 호떡집사님인가 지난번에 운영위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뭐 호떡 나눠주시고 예, 그렇구나. 9850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3312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문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죠? 집사님?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니까요. 자,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보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까 기대합니다 하고 제주에서도 우리 4638번인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서울 가산동에서도 네, 일하시면서도 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또 콩트가 펼쳐지냐면 오늘 제목이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 오픈.
1: 네.
0: 광야점이네요.
1: 네, 광야점입니다.
0: 네. 여기점 있는데 오늘은 광야.
1: 네.
0: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광야점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배달의 하나님이 뭘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1: 네.
0: 예, 자, 배달을 해주시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 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받는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방학 보내실 때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꽁트 잘 듣고 끝에 문제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꽁트 들어갑니다.

0: 진짜 배고파 죽겠네. 광야엔 맛집은커녕 편의점 1+1 행사도 없잖아.
1: 아이고 대마리, 그냥 광야는 완전 노 맛집존이야. 아이고 배고파. 모세님, 우리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0: 난 눈앞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마늘 바게트랑 삼겹살이 하른거려.
1: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땐 고깃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는데 여기 모래밖에 없잖아. 이집트 노예 시절이 그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별점 0.5점 드립니다.
0: 여러분 나 모세인데 리뷰 악플은 그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가보십시오.
1: 아니, 그럼 새벽 배송? 그럼 내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무료 배송될 예정이라고요?
0: 무료 배송? 택배기사님이 광야까지 오신대요?
1: 잠깐만, 바닥에 이게 뭐야? 서리 같기도 하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꼭 진주 같은데. 아니, 스티로폼 알갱인가?
0: 너 먼저 먹어. 어서 기미상궁이 되어보아라.

0: 미쳤어 미쳤어.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바삭하고 완전 달콤해. 그 뭐랄까 단짠의 정석이랄까 고파 속초 그 자체라고.
1: 어? 그래? 그럼 나도.
0: 어서 먹어봐.
1: 어, 진짜네. 완전 단짠 단짠.
0: 완전 고급 디저트잖아. 대박. 모세님, 이 디저트 이름이 뭡니까?
2: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답니다.
0: 만나? 오케이, 저스. 근데 모세님, 아침엔 디저트 먹었으니까 저녁엔 삼겹살 같은 고기가 땡기는데. 혹시 단백질 코스 가나요? 그건 좀 안 되겠죠?
2: 하나님은 투덜대는 우리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며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선하게 채워주시는 배달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0: 저기 하늘에서 때로 날아오는 게 뭐야? 먹구름이 아니라 새떼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메추라기야!
1: 대박! 저녁 메뉴는 메추라기 고기 뷔페 오픈이다!
0: 배달의 하나님은 쿠팡 이츠보다 빠르네. 배달의 하나님, 별 다섯 개 만점에 500개 드립니다! 자, 성취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문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점, 배달의 하나님께서 광야점을 오픈하셨고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겠죠? 예. 예, 보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습니다.
0: 네, 나와 있어요. 정답이,
2: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그리고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샵 1069번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꽁트 해봤습니다.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을 오픈하셔가지고
1: 네.
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내려주신 것 중에서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양식입니다. 근데 힌트 드리면 꿀과자.
1: 꿀과자. 그렇죠?
0: 꿀과자. 꿀과자입니다. 이 꿀과자 만나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예. 자, 혹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로 듣는 분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거기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힌트. 근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보기.
1: 어떻게 PD님이 보기, 한번 보기 내주시나요?
0: 보기 제가 할까요?
1: 네.
0: 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어? 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만나? 다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기.
1: 다시 해볼게요. 1번 네.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0: 그렇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1: 만나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0: 그러니까.
1: 네.
0: 자, 이 보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나는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좀 정체를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학이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일 방학, 이것은 무엇일까? 비방학 있습니다. 비방학. 예.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진짜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1: 제발 만나줘.
0: 만나줘. 자, 정답.

0: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께라 보물 퀴즈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고현 집사님이라고?
1: 네, 저 외자지요.
0: 아, 네, 고현 네.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죠. 1번 보기가 만나죠?
1: 네. 네.
0: 두 번째는 안 만난다는 거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분은 뭐 꿀이라고 보낸 분도 있고요.
1: 네.
0: 예.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꿀, 과자, 형식. 자, 그러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까?

0: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방학생, 무교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교회를 현재 안 다니는 분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네. 자,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고, 자, 들어올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만나.
0: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하고 메추라기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과자 맛 양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제가 모세 역할도 했고 이제 불평 불만 많은 남자 역할 네. 우리 집사님이 여자 역할 했는데 네. 그렇게 투덜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굶어 죽지 않게 네.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불평 불만할 때도 있지만 막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하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지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이렇게 아마 신호 보내는 분들이 우리 방학생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분들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방학 무교생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1: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1: 방학이고 유교라고도 예, 보내주셨네요.
0: 자, 이분 한번
1: 네.
0: 정답
1: 안 졸리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0: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1: 네, 전화로 졸리지 않게 한번
0: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네. 네? 안 졸리게 기도해 달라고 네. 0306번님 0306번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 저 극동 방송의 예.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예, 아까 저 운전은 예.
0: 아까는 예, 운전 중이었고 지금은 운전 아닌가요?
2: 아까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
0: 지금 운전 중입니까?
2: 예.
0: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2: 아, 지금 정차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0: 조금 있다가?
2: 예.
0: 그럼 조금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요.
2: 예.
0: 5분 1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0: 교회 예, 안 다니는 방학생 맞죠?
2: 예.
0: 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예.
0: 아, 이분.
1: 네, 운전 중이셔서
0: 방학생 맞네요.
1: 네, 맞아요.
0: 예, 아까는 이제 운전 전이어서 졸리는데 안 졸립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1: 자, 다음 아, 분 한번.
0: 네.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781. 0781. 1번 만나.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4년째 방학이라고 하시네요.
0: 4년 방학생.
1: 네.
0: 4년 방학생 0781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전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0: 네네네.
1: 써주셨네.
0: 오늘 꼭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0781번님 아, 다른 데 잠깐 가셨을까? 전화 다시 한번
1: 네,
0: 해볼게요.
1: 다시 한번요.

0: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 방송이라고 이제 뜰 겁니다. 극동 방송이라고 뜨는 일반 전화입니다. 0781번님. 어,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1: 맞아요.
0: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예? 쉬어. 받으셔야 되는데. 쉬어. 아. 으아. 아우, 안타깝네요.
1: 네.
0: 아우, 0781번님.
1: 네.
0: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1: 다른 분.
0: 자, 다른 분. 자, 이분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아. 자, 이분은 7078번님.
0: 7078번님.
1: 네.
0: 자, 1번이라고.
2: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자,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0: 여보세요?
3: 네.
0: 네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예.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혹시 학생이에요?
3: 네.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0: 애기 엄마예요? 네. 그렇구나. 예예. 예. 어느 지역이세요?
3: 성북구요.
0: 서울 성북구?
3: 네.
0: 어,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3: 네.
0: 아, 너무 목소리가 애띄어서. 학생 같아가지고
1: 네,
0: 저는
1: 네.
0: 애기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어, 그렇구나. 예예. 예. 애기가 몇 살입니까?
3: 네 살이요. 미운 네 살이요.
0: 미운 네 살.
3: 네.
0: 혹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방학인가요?
3: 네.
0: 몇 년 방학이에요?
3: 4년이요.
0: 4년? 그러니까 애기 네.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학이구나.
3: 네.
0: 아, 그래요. 자,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나요?
3: 네.
0: 어, 라디오가 옆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쵸?
3: 어, 껐는데.
0: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네. 거 맞죠?
3: 네.
0: 자, 그런데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극동방송은?
3: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에 틀어줘가지고.
0: 네네.
3: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듣고.
0: 옛날부터?
3: 네.
0: 어,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잘 다닐 때부터?
3: 네.
0: 그렇구나. 친정엄마는 또 다른 데 계시고요?
3: 네.
0: 친정엄마가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시군요?
3: 네.
0: 자,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연결 맞나요, 저하고?
3: 네.
0: 방학이라고는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고?
3: 네.
0: 그쵸? 어,
3: 네.
0: 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네 살, 그, 아까 미운 네 살, 그쵸?
3: 네.
0: 미운 네 살 또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3: 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3: 네.
0: 응? 알겠죠?
3: 네.
0: 자, 우리 전화 연결 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3: 네.
0: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3: 뭐 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0: 선물은 잘 몰라요? 자, 그럼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옆에 소리가 이제 애기 소리였구나.
3: 네.
0: 애기가 옆에서 소리를 내는구나.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 만화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3: 주얼리요.
0: 주얼리?
3: 네.
0: 주얼리. 자, 주얼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네.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3: 남편은 없고 애기 혼자 키워요.
0: 아, 그래요? 혼자 있어요?
3: 네.
0: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
3: 네.
0: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3: 아니요, 엄마도 방학이에요.
0: 아, 엄마가 극동 방송 알려줬다면서요.
3: 네.
0: 근데 엄마도
3: 때문에
0: 엄마
3: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예예. 예.
3: 그래서 같이 갈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아, 엄마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3: 네.
0: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따님은 7078번님은.
3: 네.
0: 우리 네 살 우리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3: 네.
0: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3: 네.
0: 원래 다녔.

0: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원래?
1: 아니요, 동대문의 중앙성결교회요.
0: 그쪽에 다니고 목사님. 있었습니까?
1: 네.
0: 근데 애기랑 있으면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은데.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 아까 몇 년 방학이라고 했죠?
2: 4년 방학.
0: 4년 네. 방학. 4년 네. 방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 네.
0: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결단의 기도.
1: 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자, 우리 아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내 부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내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하나님을
0: 자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아유, 그래요. 우리 7078번이 지금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느라고 지금 어렵게 기도하셨는데
1: 네.
0: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용기 내셔서 교회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어머니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1: 십자가 하나 받고 싶어요.
0: 예?
1: 십자가요.
0: 그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지금 중단된 지 좀 오래됐는데 옛날 네. 그 도자기 십자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 네.
0: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 골라주시면
1: 쭈꾸미요.
0: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쭈꾸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맛있게 네. 드시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감사해요.
0: 예. 자, 이렇게
2: 네.
0: 아우 참 혼자 이렇게 4살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 육아를 할 때 참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0: 네네.
2: 믿음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예. 참 이때 뭐 집사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때 진짜
2: 네.
0: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네. 예배를 드리러 가도
2: 맞아요.
0: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네. 건지 참 힘들 텐데
2: 네.
0: 그래도 이제 4년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까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
2: 네.
0: 그분한테
2: 다시 한번
0: 전화해볼까요?
2: 네.
0: 그분 이제는 정차하셨을 것 같은데.
2: 네. 0306번님.
0: 예, 예. 네. 자, 우리 0306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2: 네.
0: 자, 신호 갑니다. 0306번님.
3: 네, 여보세요?
0: 네, 정차하셨나요?
3: 예, 네, 정차했습니다.
0: 라디오는 이제 꺼주시고 혼자 계시나요? 차 안에?
3: 아, 같이 있습니다.
0: 같이 있어요?
3: 예.
0: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3: 아,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있습니다.
0: 두 분 계세요? 두 분?
3: 예.
0: 그래요? 예. 그럼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든지? 예.
3: 예, 껐습니다.
0: 껐셨어요. 옆에 예. 계신 분도 혹시 방학생인가요?
3: 아, 아니요. 방학 중이지 않으시고
0: 옆에
3: 계속적으로 계속 다니시고
0: 교회 잘 다니시는 분.
3: 예.
0: 우리 0306번님은 몇 년 방학이세요?
3: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30년. 방학 무교 이렇게 쓰셨구나.
3: 예.
0: 거의 무교나 마찬가지다는.

0: 예. 오늘 방송 혹시 그냥 원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여기 잘 듣지 않았는데.
0: 예.
1: 저희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주 독실하게 계속 들으시는 분이어서.
0: 예, 예.
1: 라고 듣게 됐습니다.
0: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소개받고 듣게 되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그러면.
1: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들었어요.
0: 같이 들으셨구나.
1: 네.
0: 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셨겠는데요?
1: 그, 좀 소리를 작게 틀고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0: 예, 예.
1: 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0: 예.
1: 우연찮게 그 문자 보내는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라고 하고. 방학생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1: 네.
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1: 네.
0: 우리 0306번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네.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1: 예.
0: 오늘 하나님께서 0306번님 선택하셨고
1: 예.
0: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1: 예.
0: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0306번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1: 예.
0: 예. 오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오늘 퀴즈 정답?
1: 퀴즈.
0: 퀴즈는 못 들으셨죠? 퀴즈는? 예?
1: 저거, 예.
0: 퀴즈는 잘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
1: 예. 예.
0: 오늘 퀴즈가 이제 만나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예. 없었는데, 그래도 네. 방학 무교라고 써있길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1: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이제 만나. 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자 같은 이름이 이제 만나인데,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0306번님. 그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어렸을 때. 예. 자, 오늘 예.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네. 선물 소개할 때 그 들으셨어요?
1: 예, 들었습니다.
0: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거기서 어떤
1: 예,
0: 거,
1: 들었습니다.
0: 어떤 거 원하시나요?
1: 단백질 쉐이크.
0: 단백질 쉐이크. 좋습니다.
1: 예.
0: 자, 옆에 애청자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 드리면 좋을지.
1: 아, 제 연어를 원한다고 하시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연어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0306번님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1: 예.
0: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1: 예.
0: 0306번님을 향한.
1: 예.
0: 그래서 우리 0306번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 0306번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점차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06번님.
1: 예.
0: 알겠죠? 교회도
1: 예.
0: 나가시면 좋겠고. 사시는 예. 곳이 어디십니까?
1: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에서.
0: 남동구에서? 예.
1: 예.
0: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예, 예, 말씀해 주세요.
0: 예, 예, 그렇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동네 사시나요?
1: 아니요, 다른 동네.
0: 다른 동네. 그러면 예. 우리 0306번님 동네 건강한 교회에 저희가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

0: 아,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죠? 예. 예.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셔서 그 교회 꼭 가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계속.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0: 예,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동료분도 감사해요.
1: 아, 네.
0: 네.
2: 아이고, 야. 감사하네요, 진짜. 참, 이런 이렇게, 경우가 많네요.
0: 많아요.
2: 찬양해서 예, 예. 이렇게 지인을 통해 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이런 경우가 참 많네요.
0: 예, 극동 방송을 딱 네. 듣게 하시면서
2: 네.
0: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2: 네.
0: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가장 효과적이에요.
0: 네,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교입니다. 무교.
2: 무교 1번 맞춰주셨고요. 예. 8179님.
0: 그렇습니다.
2: 8179님.
0: 무교라고 보내신
2: 네.
0: 8179님. 자, 여보세요?
3: 어,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본인이 지금 무교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어,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3: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어느 지역입니까?
3: 어, 하남시 경기도예요.
0: 경기도 하남시. 옆에 누가 네.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옆에 가족들이.
0: 가족들이, 가족들이 네. 무교라고 보내라고 옆에서 코치해 준 것 같은데.
3: 네.
0: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옆에 있는 가족들은 무교가 아닌가요?
3: 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0: 예.
3: 기독교고 저만 무교여서
0: 아,
3: 제가 보냈어요.
0: 친구들은 다 무교가 아니고 본인만 무교. 친구도 있고 네. 가족도 있고요?
3: 네.
0: 부모님도 계시나요?
3: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0: 아, 부모님은 안 계시고? 어, 네. 그래요.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었겠는데요?
3: 네, 맞아요.
0: 어, 지금 와. 방송 연결되는 거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미소를 짓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3: 네.
0: 다 같이
3: 네,
0: 듣고 있나요?
3: 듣고 있어요.
0: 옆에서
3: 네,
0: 듣고 있어요?
3: 있어요.
0: 어,
3: 네.
0: 그렇구나. 혹시 대학생 친구들인가요?
3: 네, 맞아요.
0: 어, 대학생. 왠지 목소리가 대학생 같습니다. 예. 네. 교회 안 다녀봤어요? 교회?
3: 어, 예전에 잠깐 그냥 일요일에 몇 번 가본 거 말고는
0: 예전에? 제가... 그렇구나.
3: 네, 어렸을 때.
0: 그렇구나. 친구들이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던가요?
3: 네, 가끔 해서 가끔 몇 번 따라가 본 적
0: 따라가 본 적은 있어요. 야,
3: 네.
0: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네요. 어? 대학생 친구들이 극동 방송을 듣고 옆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3: 네. 네?
0: 다 SNS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2: 네.
0: 자, 일단 우리 8179번님 아까 제가 선물 막 부르는 거 들었나요?
3: 어, 네.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3: 어, 그 아무거나
0: 아무거나 난 힘든데 골라줘야 되는데
3: 네?
0: 거기서 뭐 뭐요? 소곱창, 단백질, 냉면, 묵,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3: 여기
0: 여기서
3: 예? 연어?
0: 아니 본인 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드릴게. 본인 거부터 얘기해. 본인 거.
3: 연어.
0: 옆에 있는 분들 연어 드릴게. 옆에 있는 친구는 연어 드릴게. 자, 본인 8179번님 우리 무교생은 뭐 드릴까요?
3: 저는 커피.
0: 커피. 알겠습니다. 네. 옆에 뭐라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3: 두 명.
0: 두 명.
3: 있어요.
0: 그럼 한 명은 연어 네. 말고 또 한 명은 또 뭐 드려요? 그러면은. 네?
3: 주얼리?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자, 연어, 주얼리, 네. 커피 그렇게 보낼게요.
3: 어, 감사합니다.
0: 그 대신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 8179번님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죠? 우리 연어하고 네. 주얼리파 옆에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179번님 어렸을 때 몇 번 네.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다 네. 죄인이거든요. 근데
3: 네.
0: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3: 네.
0: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어디 가요?
3: 저 천국.
0: 천국 가고.
3: 천국.
0: 그렇지. 착한 네.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서 내가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예수님을 믿었을 네.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3: 네.
0: 예, 사랑해.

0: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0: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친구들이 그 같은 동네 사나요?
1: 네, 같은 동네 살아요.
0: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친구 다니는 교회에
1: 네.
0: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1: 네.
0: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예.
1: 네.
0: 알겠죠?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뭐 친구들에 의해서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옆에 친구분들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2: 와, 좋은 친구네.
0: 예. 어우, 이제 시간이 얼마
2: 친구를 잘 사귀어야
0: 안 남아 가지고 네. 자, 오늘 와. 다 사연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감사해요.
3: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4: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입지었어요.
3: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

혹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내다가 살다가 내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어른들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또 내 지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겠죠.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전에 안 그랬는데 내 총기가 어디로 갔을까? 내 체력이 좋았는데 내 체력이 어디 갔는가?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다윗이 피곤할 때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해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 싸우던 전성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 피곤함에라고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니라 전투 중에 기력이 다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기력이 쇠한 그런 모습이죠. 이 본문이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만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내가 지치지 않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서 드러눕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친 다윗의 곁에 아비새를 통해서 도와서 이스비보놉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치지 않아야 하고 쓰러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내지만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게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비보놉이라고 하는 그인 앞에서 다윗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갑자기 막곰 같은 힘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이 그인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그의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혼자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내버려두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장에서 물러나게 하심으로 다윗을 도우십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한 일이 생기자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은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은 이 왕의 목숨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왕조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왕조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는 전쟁터가 아니라 전장 밖으로 다윗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멈추고 물러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김해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호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 성호를 안고 김해까지 매주일 내려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세례 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이 뭐예요? 한 달도 더 지났지. 그래 말도 못하고 그건 한달 반이 됐어야 목사님 세례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 뭐 이렇게 조금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월급 안 받아요 이러시더라고. 그럼 선교단체에서는 월급 안 줍니다. 선교단체라는 데는 개인이 다 선교사처럼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제가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뭘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 월급을 받고 있어도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또뭐 줘야 되는데 한달 반이 지나도 주질 않는 거지. 지금 애까지 태어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 그랬더니 이제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30만 원을 받고 6개월을 이제 거기를 섬겼습니다. 차비도 안 돼요, 사실. 김해까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김해까지 매주일 오고 가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을 돕기도 하고, 그때가 제가 이제 정식으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 호칭으로는 전도사라고 불렸지만, 아직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이렇게 좀 돕고 있었는데, 근데 제 모습이 그때 참 처량하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그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섬기셨던 여자 강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한 번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방언으로 막 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더니 이제 또 자기가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몸이 좋지 못해서 내가 여기로 인도하였다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급성간염으로 병원에 한 열흘 정도를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가지고 그 김해에 제가 왔다 갔다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매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급성간염이 오니까 간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가지고 피곤해서 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잠밖에 안 해요. 잠밖에. 간치수가 거의 여러분 간치수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거의 900 가까이 간치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뭐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잠이 오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는 안 되고 예. 그런 상태로 그 6개월을 제가 누워서 살았어요. 누워서. 그 주말 되면은 이제 주일 되면 아침에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오고 또 주중에 누워서 자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아, 뭔가 이렇게 좀 왕성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못마땅하고 그냥 앞이 캄캄해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도 없고 이랬는데 강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예. 네가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여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막 사역을 해나가면 이거는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몸이 회복되기 전에 간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반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을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이 경험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가도 딱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6개월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목사님도 6개월 동안 사례가 없었더라고요. 목사님도 6개월 동안 사례를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도무지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하루 부르시더니 오늘 같이 사임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렇게 입원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죠. 왕성하게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 기회나 그런 사역의 장을 주시는 것도 은혜죠. 그죠?

저는 화이교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하고 싶은 사역을 막 마음껏 함께 힘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치고 쓰러졌을 때 그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만 지금 다윗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러나게 부하들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시는 것,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멈춤의 신호를 잠깐 쉬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멈춤의 신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를 막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좀 일을 할 때는 일 중독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프고 내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고 내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고 이럴 때 이걸 단순히 내 신앙의 나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막 가혹하게 한다든지 죄책감을 너무나 가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뒤로 물러나라고 한 것,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은 다윗을 실패자 취급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을 지키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너무 피곤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휴식이 필요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걸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넌 쉬면 안 돼. 일해야지. 네가 쉬는 게 무슨 말이야. 넌 5시간만 자. 6시간 자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이제 청춘행보학교 초청주의를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방학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쭉 방학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저도 방학을 하고 나니까, 방학을 하니까 참 좋다. 안 그러면은 청춘행보학교 해야 되고, 또 끝나자마자 또 초청주의 생각해야 되고 끝나면 청춘행보학교 생각해야 되고 이게 막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뭔가 돌아가야 되고 막. 근데 방학을 하니까 좀 숨을 돌리겠는 거예요. 숨을. 아이고, 나도 이렇게 좀 좋은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있겠다.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휴식. 휴식이 필요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방학했다고 해가지고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 정말 수고했다 쫓으면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본문인 거예요. 전혀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전장에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피곤할 때 뒤로 물러나서 지쳐있을 때 뒤로 물러나서 휴식하고 돌아보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물러나자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숨은 일꾼들을 세워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복에는 그 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영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그 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에 그 후에도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후사 사람 십보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부하 지휘관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압이라고 하는 블레셋 거인을 죽였습니다. 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오미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혼란이 옵니까? 골리앗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크로스로 다른 본문과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역대상 20장 5절에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봤을 때 아 엘하나니 죽인 사람이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의 아우 라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그것을 반영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손발가락이 여섯 개씩인 이름 없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거인은 이스라엘을 능욕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 거인 4명이 모두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다윗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 이 위대한 다윗, 그 위대하죠. 위대한데 그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무조건 패하고 이랬으면 아 다윗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다윗이 물러났는데도 그의 신복들을 통해서 거인족들, 거인 장수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물러나니까 어떤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느냐? 생각지 못한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영웅들이 나왔어요. 다윗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아마도 영웅들이 출연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물러나고 나니까 야,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의 인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만큼 훌륭한 군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교회에는 이런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꿉니다. 할렐루야! 1구역 힘내시길 바랍니다. 양수권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오시겠지만 곧 우리는 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웅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주심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자리를 잡고 교회 일꾼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일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분들이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나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 빈자리를 메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78년의 역사가 그냥 온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섬기다가 또 떠난 사람도 있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 연약해졌어요. 피곤해졌습니다. 다윗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쇠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더 아름답게 꽃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하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내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자세죠. 근데 내가 지금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시대처럼 생각지 못한 준비된 사람들을 또 다윗의 자리를 메꾸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것이 그냥 영웅담, 예? 그냥 다윗이 막 영웅이 되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을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 다윗이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윗을 도우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섭니다. 하나님은 이모로 저모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함께 동력해서 주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내 지혜가, 총기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겁이 날 수 있고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섭리가
나타납니다.

0: 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지만 때로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 나도 조용히 앉아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시쌤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강 권사입니다. 지난주 섬기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딸이 섬기는 찬양율동팀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신비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순천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를 사랑하기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때로는 징계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의 것 박신아 콰이어가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마산 주안교회 곽동강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 덕분에 탄생한 발명품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포스트잇은 접착제를 강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너무 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실패한 접착제가 메모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감자칩은 손님의 불평으로 인해 얇게 썰었다가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연필 끝의 지우개도 실수를 바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로 합쳤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수를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번 틀리면 끝난 듯하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다윗도 모세도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사용하셨듯이 말이죠. 혹시 오늘 하루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보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얻는 이 저녁 되시길 바라며 8월 11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예람 워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은혜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며칠간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출석 단어를 못 걸어놨어요. 그 오프닝 내용을 이미지로 걸어놓질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반발이 좀 있었는데 항의가 좀 있었고요. 자, 오늘은 정신 똑띠 차리고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땐 여러분들의 애정을 담은 채찍질이 좀 필요합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아니머니 절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출석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은희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서머 스페셜 기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찬양을 다 들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들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신청 찬양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코인 찬양방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요. 저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윤원의 찬양 만나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합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쨍하고 내리쬐는 여름 폭염

0: 음을 심원큼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야로 러멀 서멀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3743님께서 은혜 남겨주시면서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열공 중이시라고 또 2부 시작 쯤 운동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알려주시면 함께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앞두고 도서관, 도서관 가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0720님 오늘 아침부터 둘째 아들과 함께 병원에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지냈다가 오후에 왔는데 은혜 충전 라이브 시작하고 있네요 라고 출석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7791님 은혜 많이 받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극동방송 직원분들 항상 수고하세요. 부산의 유정훈님께서도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가끔 오셔서 예,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좀 더 자주 찾아오시면 더 반갑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50님께서 난 차였어 라고 어제 보내주셨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한테 차였, 저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제 MZ 퀴즈가 우리 V를 거꾸로 해서 야호 하는 거였는데 이게 20, 30년 전에 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산에서 하는 야호가 아니고 일본의 말이라고 합니다. 네. 어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저는 그냥 기분 좋게 야호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아셨는지 기가 막히게 또 찾아가지고 오시는 우리 2850님. 제가 또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많이 많이 정보들 좀 주세요. 네. 저도 좀 공부 좀 하게. 예,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샵 0981번으로 문자와 신청 찬양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죠.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같이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우리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0: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은 피아월십의 주 영접하는 자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 많은 책들을 썼고 또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과 그런 또 교감을 줬던 그런 저자이기도 한데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31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고참 악마예요. 고참 악마이면서 삼촌입니다. 그 삼촌 악마가 이제 조카 신참 악마가 된 거예요. 이제 신참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신참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31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주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조카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단의 전략 전술이 아주 기기묘묘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사주를 받은 거 아닌가? 어떻게 사단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냐? 그 정도로 아마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31개 편지 중에 세 번째 편지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 우린 진다. 하지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는요, 어머니의 말투 하나에 신경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모든 것이처럼 그걸 보여주게 만들고, 공동체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 태도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거슬리게 만들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우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적인 사단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전쟁을 치를 때가 참 많거든요.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떼어내려고 하고, 그리고는 또 뭘 하나요? 완전히 절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서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13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열방 심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열방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열방은 다 심판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신다, 절대로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까지도 끌어안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방을 향해서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열방 심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열방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열방이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묵상 내용도 환상 골짜기에 대한 묵상 내용입니다. 환상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열방도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열방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샘나라는 인물과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을 또 대등시킬 겁니다. 샘나라는 길을 걸어가면 무너질 것이로되 자신도 무너지고 열방도 무너질 것이로되, 엘리야김의 길을 따라가면 견고하게 못이 박혀있는 것처럼 열방이 거기에 매달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매달려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 그런 내용으로 오늘 묵상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반듯하게 서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읽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우리를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투 하나까지 쳐다보면서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적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부딪히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도요, 19장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안고 포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19장.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그날, 그날. 하나님은 그날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자라는 시간이고, 지금은 부족한 시간이고, 지금은 부딪히는 시간이고,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갈라져 나가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날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바라보며 간다면요, 우리도 그날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화시켜서 고생시켰던, 혹독하게 고생시켰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애굽은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압박하고요,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종족이 바로 아수르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라, 공격하는 사람도 공격당하는 사람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게 꿈이시고요,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랑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만으로 이루어진 포도원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게 이루어질 터인데, 그날에 어떻게요? 25절,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민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선택하신 이유는 먼저 선택하여서 본을 보이게 만드셔서 세상 속에 빛이 되게 만드셔서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먼저 부르신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도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애굽이든 아수르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백성 애굽,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내 기업 이스라엘,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들까지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감정까지도 다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 되어서 가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루시길 소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연결시켜 가야 되냐면요,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도 주적이 아니고요, 애굽도 주적이 아니고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주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저 형제는 왜 저렇게 할까, 저 자매는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사악하게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어가는 악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단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 역사, 그날에는 그게 사라질 터인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7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무슨 이게 열방 심판 이야기하시다가, 열방에 대한 나라들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결론에 와서 무슨 뱀 이야기를 할까?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 여기서 나오는 게 뱀과
리워야단 용

이 나오죠. 이걸 다 뭐라고 통칭하면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존재가 다 합쳐서 써 있는 존재 누구일까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렘뱀이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렘뱀은 티그리스 강의 아주 급류가 신속해가 그렇기 때문에 티그리스 강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다.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은 유프라테스 강이 굽이쳐 오르거든요. 그 굽이쳐 오르는 곳에 바로 바벨론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다. 거기에 덧붙여 바다에 있는 용은, 용이라는 단어가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애굽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용이라는 단어는 애굽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3대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의미하는데 이 3대 제국이 바로 악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세력이 진짜 세력이 아니라요, 그 제국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그런 형성들, 생각들, 뜻들, 행동들,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 사단이 보여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아름답게, 정말 원활하게, 바르게 치르면서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사단을 죽이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삶을 이루며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사단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거.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 그날의 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사단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 되어져서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포도원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사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도 아름다운 포도원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 속에 그 답이 들어가 있을까?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명령할 때는 우리가 저절로 이 노래,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저절로 쏟아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까? 우리 스스로는 부를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쏟아져 나갈 수 있거든요.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가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누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시거든요. 때때로는 무시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거든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역사가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오늘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 그 찬양이 쏟아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이라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여러 가지 해들이 밀어 닥칠 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전쟁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제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맡기고요, 상황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펼쳐질 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것.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닐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사단은 먹잇감처럼 우리를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갈 때는요, 절대 사단이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들어가 있는데, 철로 역정의 아름다운 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이요, 아름다운 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목적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문에 사자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금방 삼킬 듯이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기를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사자가 지키고 있으니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겁쟁이와 불신자가 도망쳐 오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야 된다고,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는 신앙인에게도 도망가야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신앙인은 저쪽에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경계하는 사람, 성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중심으로 반듯하게 걸어만 가면 사자들은 절대로 너를 범접할 수 없다. 묶인 끈이 거기까지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도를 거두며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사단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 속에서 사단을 이기는 길, 우리의 주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9절 10절 보면요, 역시 악의 세력의 주축인 뱀이고 용이고 악의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9절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네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첫 번째 줄에는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바로 옛날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은 끝이 날 겁니다. 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존재는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는가? 더 이상 이제 참소할 거리가 없습니다. 정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정죄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정죄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유혹하려고 내려온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큰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온 천하를 꾀는 자고요, 두 번째가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온 세상을 꾀는 자, 유혹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를 무너뜨려서, 어쩌든지 유혹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밤낮 참소하던 자인데,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정죄하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되겠니? 그따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런 정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질 때 사단은 그 틈을 노립니다. 노리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잘 때에도 끊임없이 참소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 정죄감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 그런 정죄가 가득이 들어서 하는 것. 그게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세상을 이기고요. 사단을 이기며 우리의 주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단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거든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기는 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혹하는 것에서도 참소하는 것에서도 이겼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으로 이미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 나는 이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노라. 네가 정죄할 거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나는 이제 용서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 네가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부딪히는 삶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말 한마디로 또 고통을 가하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도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으로 용서한 존재라는 거, 이미 사함받은 존재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사단이 끊임없이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공격을 가하게 만들고요,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뭔지를 본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면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요,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며, 말씀, 증언하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삶을 걸어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며 사단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우린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이 삶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끝까지 이루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땅에 사는 자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무엇

0: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아름답게 펼쳐져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포도원이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며 연합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6절에는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그날에는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이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 공로로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이 땅에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지면을 가득 채울 때 아름다운 포도원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지키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때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 땅 위에 든든하게 서나갈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서 서로가 무너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어간 그런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집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에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신청곡 컨테스트입니다. 오늘 신청곡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은혜 두 글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볼게요.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바람을 따라서.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오늘은 색각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또 유능한 과학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도 신체 검사에서 생명이다, 색약으로 판정되면 자연계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색각 이상은 정도가 다양하고 일률적으로 고교나 대학에 입학이나 취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입니다. 정록 색각 이상자는 거의 모든 색채를 정상인과 비슷하게 식별할 수 있으니까 학업이나 일반 업무에 지장이 없고 실제로 학교 입학이나 취직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생명검사표를 사용해서 정록생명이나 색약으로 진단을 하는데 한 40%가 오진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각이나 생명을 색각 이상으로 진단명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 정도도, 즉 색각 이상의 정도도 강도나 중등도나 약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록생망이라 하면 적색과 녹색을 완전히 못 보는 것으로 착각해서 혼동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정록생맹, 색약이라는 명칭은 이제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색각 이상의 강도, 중등도, 약도로 구분하는 게

0: 합리적일 겁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 요강에 색학 이상의 정도별 입학 허용 과목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의 좋은 것처럼 생맹 검사표만 가지고 색각 이상의 정도 판정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도 판정용 검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중 색상 배열기 검사라든지 또 시부 색상 배열기 검사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사용을 해서 색각 이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강도, 중등도, 약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색각 이상을 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안과학계 발표에 의하면 색각 이상자에 대한 입학 제한 실태 조사의 결과에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입학을 제한하고 또 대학에서도 과에 따라서 입학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색각 검사표 하나만 가지고 색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도 많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각 검사를 색각 이상에 따른 색각 검사표에만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고 색상 배열기 검사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약도라든지 중등도의 색각 이상자는 자연계 대학 입학을 허용하도록 전국 대학에서 색각 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안과 전문의 정경이었습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게리 키즈의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발표 못해드렸던 지난주 선물 당첨자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등산화 당첨자입니다. 등산화 당첨자는 바로 5355님이고요. 자, 이어서 화장품 세트. 화장품 세트는 6919님입니다. 등산화는 5355. 화장품 세트는 6919님입니다. 자, 특별히 이 5355님께서는 첫 방문이에요 그러시면서 또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요런 어필 좋습니다. 예, 첫 방문입니다. 선물 주세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데 선물 받고 싶어요. 요런 어필들 저한테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함께 남겨주시면 선물 받으실 확률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데일리 미션과 출석 단어 선물 미션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당신만을 위한 노래 산삼 선물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나무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바순 연주로 듣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할게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0: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여수에서 그리고 금요일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우리 진행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 두 번 이틀 연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항상 오실 때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인해 은혜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진행하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수아의 찬양 만나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옹기장이의 성도여다 함께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

하나님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그동안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능력과 성공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쉽게 뒤처지고 낙오되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사정이나 약한 사람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여줄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씩씩한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할 대로 상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갈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은 툭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름이 다 말라서 연기만 풀풀 나고 곧 꺼질 것 같은 등불 같은 인생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지어 다시 불꽃을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공감이자 은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의 거짓말을 했고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지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세상 기준이었다면 벌써 퇴출당했겠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왜 그랬냐며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지친 베드로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정한 질문으로 그의 사명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육과 한국 교회의 환경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고 대학 선교도 위기라고 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숭실대학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자진폐교라는 아픈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서울에 다시 숭실을 세워 재건 72주년이라는 놀라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내 모습이 꼭 상한 갈대처럼 느껴지시나요? 내 신앙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초라해 보이시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지금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공감의 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숭실대학교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묵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진하는 믿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하는, 섬김을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본받고자 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드 향유라는 것은, 나드라는 향유를 만드는 이 원료가 되는 식물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감송향이라는 그 뿌리와 그리고 그 줄기에서 추출해서 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액을 만들었는데 이 고산지대에서 팔레스틴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당시에 이 나드 향유는 금값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지극히 비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진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순도가 높은 이 나드 향유는 왕이나 귀빈들을 예우할 때 사용했고, 또 장례식을 준비할 때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사용하는 은화의 이름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쯤 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이제 병용되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옥합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값지고 귀한 향유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름은 알라바스트라고 불리워지는 이 설화 석고석으로 만든 겁니다. 이 향유를 담은 이 병도 굉장히 희소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 자체가 부와 그리고 신분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하튼 이 옥합에 아주 비싼 나드 이 향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셔 이제 머리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하면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옥합의 주둥이가 굉장히 좁고 밀랍으로 이 단단히 밀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으려고 하면 이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목부분을 깨뜨려서 부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근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근이라는 말은 약 한 320g 정도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 페트병의 생수 가득은 아니지만 500ml 생수에 가까울 한 320ml이 밀리리터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이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또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굉장히 신비롭다고 그래요. 깊고 깊은 흙냄새도 나고 또한 또 아주 아름다운 나무의 향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바르게 되면 사람이 아주 차분해지고 또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드 향을 가지고 이제 향유를 몸에 바르면 이 향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이 나드 한 거는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향수를 뿌릴 때도 고급 향수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50ml를 한꺼번에 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또 한 번 두 번 스프레이로 쓰는데 이

이 나도 한 것을 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주님을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한 방울도 낚이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중동 사이에서 아주 귀한 왕이나 저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최고의 환대의 예절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 나드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진 것 중에 참 겉으로 보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 신체 중에 하나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적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향하여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또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게 마리아가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줌으로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너무나도 가치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 이성적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열두 제자 중에 아마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변경되는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서 다 같이 붕괴하기를 시작합니다. 붕괴한다는 말이 뜻이 뭐겠습니까? 몹시 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성김을 보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펄펄 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분노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참 안타까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의 기질, 그의 근성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동 기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그 성김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더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만 불평하는 것이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불평을 전가를 시키고 전념을 시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이거 아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제자들도 같이 이제 붕괴하기를 시작하고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전념시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참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분위기를 아주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선동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는 이 가룟유다는 윗선 기절이 있습니다. 지금 가룟유다가 말을 하기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전혀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윗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굉장히 고상한 척,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척하며 이야기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님의 재정을 다 맡아 있는데 돈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필요하면 또 욕심이 생기면 그 돈을 슬쩍슬쩍 훔쳐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척 선한 척 고상한 척 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는 도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안타까운 기질은 계산하는 기질입니다. 자 여러분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이 아주 저 향유로 말미암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나드 한 건의 값이 300데나리온 넘어간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물건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성격이 고약한 사람은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탁 쳐서 얼마 하노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나드 한 건의 값을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아주 돈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돈으로 계산하고 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전념을 시키기를 이거 허비하는 것 아니냐?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돈을 계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 사랑, 헌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돈으로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경제 논리로 설명하는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둘로 딱 쪼개집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가룟유다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아래에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안 된 사람이에요. 인생 마칠 때 뭐라고 마치겠습니까? 매사에 돈, 돈, 돈 하다가 마음도 돌아버리고 정신도 돌아버리고 돌아버리는 세상 속에 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돈 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셔서 재물 주신 줄로 믿고 재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이 주신 재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유다가 그래요. 얼마나 재리에 박습니까? 똑똑합니까? 민첩한 사람이고 재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돈만 있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괴로워하여 스스로 후회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땅이 있어서 다 팔아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다 드리고 마음이 결심하고 결단했다가 땅을 팔아 돈이 생기니까 돈 욕심이 생겼습니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동계산하면 자녀 못 키웁니다. 이 아이 밑에 음식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옷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아이를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자녀를 기릅니까? 사랑함으로 자녀를 길러야지 돈을 계산함으로 자녀를 기르면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이걸 1년을 모으면 이게 몇백만이 되겠고 10년을 모으면 몇천만원이 되겠고 좀 더 모으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런 동계산을 계속하게 되면 선교고 전도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리에 밟고 동계산에 밝아지기를 시작하면 호주머니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려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선교사가 그것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선교사가 영혼을 건지고 살립니다. 훗날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여 선교를 잘하여 상을 받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드린 헌금 이 헌금을 드린 우리도 동일하게 상을 받고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월 8일 동안 우리 교회 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1부 2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이제 여름 말씀 사역을 마쳤습니다. 제가 초등부부터 다 가서 보니까 이 밥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시간마다 애들 먹이고 또 애들 돌보는데 힘씁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시설이 좋아서 뭐 식당에도 에어컨이 있지만 시골 교회 가서 또 섬길 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다가 저러다가 땀띠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또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합니다. 여러 사역팀에서 봉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교구로 그 구역으로 전도에서 사역팀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오늘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계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여기에 쓰면 어떻게 내 취미생활을 할까? 내 돈을 여기에 드리면 내가 어떻게 놀러 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쫙 돌아가기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 나도 한 걸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이런 손해냐 이익이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 순전한 섬김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낼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길 때 옆에서 온갖 소리를 다 내어 지를 때 예수님이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의 이 섬김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의 주위에 있었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7절 하반절에 나의 장례식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녀가 이것을 간직했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붙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 되는 이 향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물려준 유품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앞으로 결혼할 때에 쓸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을 거라도 봅니다. 집안에 갑옷은 유품이든 또 그것을 나중에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든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 장례식 예법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날이 더운 지역이니까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또 향품을 바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둔감한데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마리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향유 냄새는 몇 날이 지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낭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 드려진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만든다. 옳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낭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계산하기를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거래라고 이야기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이 자신에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주님께로 가는데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지만 이 군중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군중들을 뚫고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맛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가 초기 복음 사역을 할 때 같은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국교의 목사들이, 가까운 동료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존 웨슬레를 향하여 너의 열정은 지나친 광신이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느냐, 들판에서 천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온갖 공격을 다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사람들의 비판과 오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0: 주님께서 존 웨슬레의 이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고 감리교를 세우시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데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0: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1: 네.
0: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0: 들쭉하면은 들쭉술이 북한에서 참
1: 맞아요.
0: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유명하죠.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사 들어오잖아요. 그게
0: 네.
1: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0: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보시겠어요?
1: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0: 네.
1: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0: 아, 동원까지 나가요?
1: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들쭉 따면서 계속 그 들쭉을 먹어가지고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안물감들해가지고. 네.
0: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1: 맞습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1: 예,
0: 작용을 해서 더 건강하다라고도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1: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네.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 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말 못 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0: 네.
1: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들쭉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에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0: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0: 네.
1: 냉동한 걸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0: 네.
1: 그러니까 북한 말하면 북한이고 국사발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데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가지고 막 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한에다가 한 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 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얼어요. 같이 얼어가지고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네.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체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분도

0: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1: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0: 그러니까 냉동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네.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1: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0: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1: 맞네요.
0: 이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 꿀 같은 그런 이제 네. 그런 이제 그 끈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으로 몇 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1: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네. 제철이잖아요.
0: 네.
1: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0: 가을이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0: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네.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1: 네.
0: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1: 그러니까
0: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1: 그쵸.
0: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 귤, 그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에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 네.
0: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0: 네.
1: 토마토.
0: 네.
1: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네. 뭐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로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0: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1: 네.
0: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1: 와.
0: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네.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신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1: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0: 그렇죠.
1: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0: 네.
1: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0: 그렇죠,
1: 따져도
0: 네.
1: 뭐 1시간이면
0: 네.
1: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 돈 내 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게 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0: 그때 그래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1: 네.
0: 하늘에 육손 달라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 아,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니암
1: 그쵸.
0: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1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1: 네.
0: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 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1: 네.
0: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1: 네.
0: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1: 아멘.
0: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에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예, 찾아봤습니다.
1: 참
0: 네.
1: 새콤달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김 대표의 내돈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방송 앞으로 모이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화요일 순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들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치유의 찬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찬양 세 곡 이어드리시면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샵 9330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노래, 송승연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조요한이 찬양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34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기도가 특권이고 또 예배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기도 신청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 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기도.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짐니가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4956번님께서도 또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일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돌봤지만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성인이 된 크로스비는 결혼했지만 전염병으로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7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고통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 감사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중고거래를 잘합니다. 중고거래의 매력이 뭘까요?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딱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실 때에 중고 인생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곡입니다. 기프티드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띄워드립니다.

중고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태보다 가치입니다. 겉에 흠집이 있어도 쓸만하면 누군가 기꺼이 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도 대부분 흠집 있는 중고였습니다. 살인자 모세, 도망자 야곱, 부인을 세 번 한 베드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은 중고가 아닌 새로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계영의 하루를 시작할 땐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띄워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끼셨습니까? 혹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셨나요? 주님의 카테고리에는 쓸모없음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귀한 보물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새로워지니까요. 끝곡으로 향기로운 나무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손경민의 행복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짝 달싹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기병들 위로 다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쳐넣어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 맞서 행하신 큰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 소식 널리 전하리라. 하나님은 용사, 순전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고 그의 정예 장교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네. 사나운 바닷물이 그들 위에 넘치니 그들 깊고 푸른 바다에 바위처럼 가라앉았네.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은 권능으로 빛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히 부수십니다. 주의 강력한 위엄으로 교만한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주의 진노를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바싹 태워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콧김을 한번 부으시니 물이 쌓여 일어나고 일렁이는 물결이 둑처럼 일어서며 사나운 바다가 엉기어 늪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서 물리도록 먹으리라. 내가 칼을 뽑아들고 주먹으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주께서 힘껏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 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견주겠습니까? 권능과 거룩하신 위엄,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주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15장 1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 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0: 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베드로가 남긴 고백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 우리도 결국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조찬미의 말씀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그 시절에 밤길을 걷던 사람이 손에 들던 작은 기름 등잔을 말합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큰 조명이 아니라 딱 다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이밤 내디딜 한 걸음만큼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Maverick City의 Grave Cloth, People and Songs의 Living in the Overflow, Hezekiah Walker의 Every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부른 테이큰, 그리고 주리의 예수 내 구주,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와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사람,

뜻밖의 열린 길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무사히 지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지친 밤에도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for More, Elevation Worship과 Taron Wells가 함께한 Never Los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세린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는데요. 이 욥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슬픔과 우울함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그 성품과 성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불가사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욥의 일대기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분쟁과 분냄이 없겠죠. 화평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텐데요. 아,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자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집에 오는 길에 수없이 보았던 나무와 집들, 또 아침이면 변함없이 녹색 옷을 입고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까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도 같은 기적,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또 낡지 않는 옷과 신발로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I'm following the light. I'm looking for the sun.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윤원의 뇌진정 사모하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스의 찬양 아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이언 존슨의 Here I Bow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루벤 스터더드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고요.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어려움들을 다 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진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나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실용화하고 최초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은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혁신적인 이론으로 결유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기는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죠?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가 없어서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어둠뿐이고 텔레비전이나 오락생활도 전기가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나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전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따뜻한 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 수도와 먹는 물조차도 전기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낙후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졸이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는 식기 세척기도 있습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은 북한처럼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 정제되고 깨끗한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먹고 달리는 목탄차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기를 먹고 달리는 전기차를 대부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는 전기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루속히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전기가 주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지방발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인데요. 해마다 20개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건설된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광산 작업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도 좋지 못하다 보니 판매도 어렵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공업공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네. 예, 상당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는 소식이 와 들어왔습니다.
0: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원자재 부족과 전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0: 예.
2: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이미 이 지역들에서는 운영되는 공장들도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0: 예,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7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발전을 위해 강조해온 지역에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피복 공장 등이 생겨났지만 실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장은 드물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공장들의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요?
2: 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이제 기업소에서는 일부 공장 노동자들을 건설장이나
0: 네.
2: 농촌, 광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일부 지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북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공장 노동자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장기간 파견됐다고 합니다.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막 결혼한 새색시는 남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2: 공장은 새로 지어졌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보다 동원 현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품이 참 다양해졌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2: 예, 아주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0: 네.
2: 그래도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장은 1kg에 북한 돈 3,000원 정도로 되는데
0: 예.
2: 개인이 직접 담근 장은 1kg에 10배인 3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북한 주민들이 개인이 담근 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상품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 네,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로 남는 공장 식품들은요. 분부대나 돌격대 등 이런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 공업 공장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0: 번째로는 평양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방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1: 예.
0: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공장만 짓고 생산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 20승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시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지방 발전이 아니라 공장 건설로 건설 자재, 공장 설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예.
0: 생산 배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발전 20승식 계획에 의하면 이 생산과 유통, 판매, 재생산의 구조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예.
0: 자본주의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조절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장만 짓고 그 다음 대책이 없이
1: 네.
0: 그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원자재와 전력이 없어서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와 전력이 충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시장에 팔리지 않게 되죠. 근데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하면 상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력과 원자재가 공급이 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예.
0: 또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상품을 팔리는 이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이 문제의 해석과 해결을 찾는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각종 동호 사업에 파견하고 또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상품을 재고로 둘 수 없어서 왜 상품 팔리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돌격대에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공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 구조가 자본주의식 사업이라면 이 공장주의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0: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성공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재생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들도 개성공단에서 배우면 좋겠다.
1: 네.
0: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예. 자,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매년 20개씩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들의 기초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지 말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공장만 짓는다고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시되고 생산과 판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짓는 것은 건축 자재와 공장 설비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장들이 산업 세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에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북한 동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북한이 이 경험을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갈치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되자 군수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장 탈영

성에 도주하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서는 생활난과 밀수 단속 강화가 탈영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한 네팔의 세계적인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도 1kg당 21달러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인곡과 웨이퍼에는 1kg당 100달러의 최저 수입 가격이 적용되는데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개발한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9월 약 7톤의 김치를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고 지난 3월에도 호주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수펙스 김치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약 70톤으로 늘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전용 용기를 도입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를 고려해 제조법도 바꿨는데요. 조선호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에 기존보다 약 2.5배 큰 프리미엄 김치 생산 시설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도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 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주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46.1%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는 한식당의 조리법과 고급 식재료, 호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활용해 일반 포장 김치와 차별화된 해외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닷물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주요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갈치

치 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1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올랐고 고등어는 7.7%, 연어는 19.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꼽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울진 일부 해역의 수온은 2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현실화해 포항의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 도다리 치어 13,6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양식장 6곳에서 광어 등 3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억압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에서 국산 수산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류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자 군수 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은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지난달 28일 각 지역 송배전부에 일반 구역의 송전을 제한하고 핵심 군수공장의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저수지 유입량은 줄고 증발량은 늘면서 발전 여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더위로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 거주지역과 소규모 산업시설의 전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장들의 생산 차질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과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와 전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산 일대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고 부대 지휘부는 추격조를 투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탈영 군인은 이후 국경을 넘으려다 추격조에 발각됐으며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 이후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대 내부에서는 식량과 피복 등 기본적인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 단속까지 강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국경경비대원들이 밀수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필품 등을 충당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수입원마저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탈영 군인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관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의 무기관리와 근무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상 검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네팔 산악인 니르말 푸르차가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올해 43살인 푸르자는 18살에 영국군 구르카 용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네팔인 최초로 영국 특수부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산악인입니다.
2014년 세계 추리봉 다울라 길이 정상에 오른 그는 2019년 8,000m급 14개 봉우리를 7개월 안에 모두 오르겠다.

라는 프로젝트 파스터블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189일 만에 14좌 완등에 성공하며 당시 7년 10개월이던 최단 기록을 크게 앞당겼고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네팔 셰르파 9명과 함께 당시 8000m급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K2의 사상 첫 동계 등정에도 성공했는데요. 푸르자는 지난달 가셔부름 2봉을 오른 뒤 브로드피크 등반에 나섰으며 이후 초5까지 등정해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두 차례 무산소로 오르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브로드피크의 캠프2와 캠프3 사이를 오르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상업 등반대원 4명과 스태프 5명도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달 가셔부름 2봉까지 8000m급 봉우리를 57차례 오른 푸르자의 14년에 걸친 등반 여정은 브로드피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과 북한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거나 가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녘 이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세종과 부산, 광주가 25도, 울산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 34도, 광주와 울산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2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나누길 원하시고 또 북녘에 계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전하길 원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방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알게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등,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등 여러분 편지나 엽서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담당.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말로 다요 용 못하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진찰은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진찰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찰을 하던 의사는 소녀를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의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을 한 끝에 무사히 마쳤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죠.

했죠.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음. 이 의사가 학생이던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때 그 소녀라는 사실을 의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하죠.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람은, 이 명인은 세계 최고의 의대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베푼 작은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향린교회 찬양의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함께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행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며 평온을 누리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하루 한 장 한 장 또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갖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0: 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요. 칼을 간다 그랬어요.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에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곳에 온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분들이 함께 목선을 타고 이곳으로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탈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가족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지금은 조경기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쭙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정말 선생님이 고향 땅 해주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아, 너무 존귀한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이. 아,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만사 모든 세상 그냥 만 가지 일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네. 좋은 분이다. 꼭 한번 믿어봐라. 니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1: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좋은데? 나는 좋은 거를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고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0: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어. 확신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죠.
1: 언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셨었어요?
0: 아, 뭐 느낄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제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어져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고 네. 밀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후회를 주시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좀 툭 치는 그런 느낌이 항상.
1: 하나님이 예. 그 마음을 탁탁 건드시는
0: 네, 느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좀 언젠가부터는 저도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를 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0: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네. 막 너무 죄송하고 그런 깨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네. 그래서 내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느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하면은 내 생활에서 더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특이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1: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북녘 주민분들에게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로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제3자가 봤을 땐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한 것들도 있고 세뇌한 것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가셨던 건가요?
0: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극동방송도 들었었고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북단체들에서 그러니까 대북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주고 있던 그 글을 제가 지금 뭐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당시에 네. 제가 봤었던 그 북한에서 주워봤던 비라인데요. 전단지가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통일을 많이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하구나. 교회가 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원에서부터 제가 저 기독교 그러니까 저 교회 체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시더라고 네. 해서 아 그래 주세요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그 융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초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원에서 수리해서 나와서 여기에 사회 나와서도 제가 제발로 궁금해서 교회들을 처음에는 동네 교회 가까운 데 교회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부터 먼저 가봤었어요. 네. 가봤었는데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요. 네.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좀 풍요로운 사회에 가서 살고 싶고 많이 소망했었잖아. 근데 노력은 너희들 본인에게 달려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탈북도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도 너희들의 생활 조직을 너희들이 하게 달려있다고 봐.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별게 행복이 아니더라. 내 믿음 속에 주추를

0: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그거 알고 극동방송도 니들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서라도 니들이 많이 좀 청취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내용을 깨닫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1: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저희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찬양 전에 북한이 고향인 형제 고백과도 같이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남과 북이 함께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의 뼈를 강하게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견고케 하실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실 이 과거에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규범을 말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는 규범 얘기는 쏙 빠지고, 남들보다 더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복가되는지. 그러다 보니 이게 요즘 열심히 살아가면서 번아웃이나 되고 이 정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리마저도 상대적으로 자꾸 상대화시키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세상 유행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기꺼이 알려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탈진리 시대라고 하는 물결이 유입되면서 삶의 기준이 계속 변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시시각각 요동치다 보니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게 바로 돈입니다. 물질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 전에 어느 한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죽이고 그래요. 왜? 돈 있어야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드니까. 그런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권력 붙들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뭐 도대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쪽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말세지 말이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현대는 책벌의 시대입니다. 책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 꾸짖음, 교훈, 징계 뭐 이런 의미인데,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책벌의 시대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근거 없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절대 진리보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노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성공 추구해봐. 그러다가 공허감 느끼게 만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책벌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책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만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책벌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역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어떤 날이라? 능력의 날이에요. 저기 말하는 능력은요, 그저 남으로부터 창피를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모욕, 조롱, 멸시받고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할 때에 능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상황으로 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유다와 히스기야만 공격한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너 지금 상황 이렇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거 의지했다가 나 누가 잘못되는 사람 아무개 봤다. 성경대로 하면 아수르 대적했다가 패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정신 차리세요.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안 통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직장님도 왜 몰라요? 과학 인공지능 시대인데 신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롱하잖아요. 아직도 성경 믿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믿음보다 과학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 이게 바로 능력의 시대예요. 이런 능력의 시대를 살다 보면 내 신념 드러내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내 얼굴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데서조차 우리 믿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많은 사람을 침묵을 지켜버려요. 왜? 아, 저 인간 좀 유별나. 본인만 혼자 뭐 거룩한 척하고 아, 유난스러워. 에이, 뭐 유난스러운 점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러지. 그런 평가 받을까 봐, 어떤 경우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입을 싹 씻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봐. 솔직히 세상은 하나님보다 도움의 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속삭이는 건 맞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있으면 그런 교인 앞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이 철부지 같은 신앙이나 나도 당신처럼 한때 그랬었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러면 은근히 비아냥돼요. 누가 비아냥

0: 거리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는 결과를 오히려 성공했다 못했다 사회적인 역량으로 사람의 등급 매기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로 증명되면 말을 않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숫자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숫자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든다고 그게 숫자로 증명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숫자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위력을 알면서도 증명하지 못하니 입싹 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조롱받을까 봐 조심해요. 실은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무기는 단지 칼과 돈과 권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더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조롱당한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어다닐 때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적 행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롱당하니까 히스기야는 말이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히스기야는 참 여러분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포위됐을 때요.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게뭔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죄진 것도 없잖아요. 공격받은 입장이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죄졌다라고 말합니다. 비굴해진 거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죄인이라고 빕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에루살렘 성전, 인류 최초에 지어진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막 긁어다가 은과 함께 조공을 바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너무 히스기야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그랬을 때 아수르가 알았다 혹은 완전히 퇴각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물 쏙 빼먹고 빼버리는 악마처럼 아수르는 돈 받아먹고 단물 쏙 빼먹고는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이사야 본문 37장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비굴하게 굴었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죠.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 유다 왕국의 국제 전략사는 그런 겁니다. 북쪽에서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감당하기 힘들면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유다 나라의 국제 정치학의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0: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너희들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날 무시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해.

나도 지혜롭게 너희들 한번 뽐때 있게 애굽을 재앙 내리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지요. 그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는 저 말씀 듣고도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게 히스기야예요. 이 얘기 또 했다고 저 천국 가면 히스기야가 저한테 삐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팀이 한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애굽을 믿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힘이 전혀 없어. 실제로요, 이 역사 고고학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연대기인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와 남유다와 전쟁 기록이 있는데 유다 편에 애굽 군대와 성경에도 없는 건데 구수 군대까지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했지만 엘득의 전투에서 아수르군이 연합군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이 정확한 거예요. 이는 세상 역사도 뒷받침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도 좋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만의 해결책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 방법 잡아먹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서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움받으러 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쫓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내쫓는다고 하는 분은 동신교회 다니면 안 돼요. 동신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접하셔요. 받아주셔요. 만시지탄이나마 본질로 돌아가니까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같도다 라고 토하는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친 말은 몽고하니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산모가 그동안 힘을 엄청 썼어요. 막 옆에 있는 남편 막 그냥 수염도 잡아들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막판 애기 날 때는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힘을 다 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때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대나라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군사력도 없다. 외교도 실패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끝났다. 도움받을 것은 무진장한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최소한의 센스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나가지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사모하면 그 어떤 축복도 너끈히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할지라도 내가 가증스럽지만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맘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연이은 말씀, 정말로 그 말씀하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능성 사라졌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입 싹 씻으시는데, 우리 지금 가나안 찬양대만 누구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희석이야, 희석이야, 혼자 기도 응답 받으라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 받도록 합니다. 본문이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만 독야청청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 형제자매들도 기도응답 받도록 서로 도와주라.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도 귀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혹은 여러분의 그 친구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걸 인정을 못 해줍니까? 아, 무대에서 꼭 한 사람만 스타만 되어야 됩니까? 함께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정말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역사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좋고,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이사야,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꼭 큰일만 내가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남이 하는 일이 잘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작은 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 주관자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원치 않게 때로는 환경 때문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전역도 없고 제대도 없고 그런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각종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 보고 쥐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싸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무리와의 싸움이라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담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을 싹쓸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참지 못하고, 이건 내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상책입니다.

0: 여러분, 병법에서 전쟁 승리를 위한 상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싸움 대상이 있는데 나도 이기기 위해서 되게 얻어 터져야 되고 피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이에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 승리니 그건 하책입니다. 하수예요. 상책이 뭔 줄 아세요? 싸워서 승리하되 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미래까지도 상대방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미래 주관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왜 일곱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물음에 보입니다. 저게 나한테 도전해? 온 때를 보여줘야지.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달려들으니까는 막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최상책입니다. 히스기야는 만시디탄이나마 드디어 이 상책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들 물리치셔가지고 승리 맛본 겁니다. 여러분, 차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고쳐요? 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정비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요? 1번, 내가 고치겠다. 2번,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 정비사에게 맡기겠다. 몇 번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고칠 능력도 안 되면서 뭘 고치겠다고 씨름합니까? 전문가에 맡겨야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걸 혼자 씨름합니까?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37장 중간 부분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서 펼쳐놓습니다. 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왕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저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 세상 있는 데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일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교인들이 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이니 했지만 불편했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싸우긴 하되 상책을 써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1: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0: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1: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0: 이런 유형의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8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저녁부터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포항 24도, 강계와 서울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부산, 여수,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광주가 21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0도, 해산과 청진, 춘천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 여수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대구, 대전, 부산,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해산, 춘천, 제주가 30도, 함흥이 27도, 강릉이 26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3.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0: 다윗이 들의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은요,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건강한 파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신선한 느낌과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생기를 얻고 돌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영혼이 맑고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생각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훈련해야지요. 신선한 에너지를 충만하게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밝고 맑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정한 생기,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죠.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병상의 누군가에게는 아침이 놀라운 선물일 텐데 건강하게 일어나는 나는 너무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는 오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죄성이 늘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며 이 땅에서 부족한 삶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티 없는 어린이였습니다. 여름날 너와 또 나처럼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동안 문 밖에서 놀기도 하고 마루에서 대패밥을 모으기도 하던 그는 티 없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새들, 종달새, 소쩍새, 그리고 비둘기들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알아차리고 존경하는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새들은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어린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을 기렸을 것입니다. 해는 새벽녘 그의 머리카락에 남모르게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영생의 빛 한 줄기 거기 남겨놓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마 위에 사랑의 입맞춤을 뜻하며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릴 때는 크고 위대한 것을 좋아했지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다루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조용한 속에서도 크게 만족하지요. 그러니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8.1MHz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FM
1: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길승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자화상,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세 번째 시간 한 글자 제목은 복이에요. 복.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복을 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복을. 그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원역사를 지나서,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까지 쭉 다 모든 복에 관련된 얘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 생명력을 지니고 불어나는 상황, 이거를 묘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복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복은 무엇이냐? 복은 계속 낳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창세기 성경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복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계속 낳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본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본래 의미는 씨앗이 나 자체를 키우고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나를 넘어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나를 넘어서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낳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신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이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여기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사레가 어떻게 사라로 바뀌었는데, 이 사라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브람, 이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의 의미였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개인적인 존귀함, 이 이름도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 개인적인 존귀함이 공적인 범위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실까요?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에서 만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공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례라는 이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사례라는 이름 속에 소유격이 하나 들어있는데 나의라는 그런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빠지면서 한 집안의 안주인에서 모든 이의 어머니로 그 지위하고 영적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인간들이 공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게 저의 번역입니다. 신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복만이와 복순이가 된 거예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성경이 저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의 부

부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돼요.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겁니까? 내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가족의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고 배웠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의 부르심은 곧 나의 부르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 없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있어서 행복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너무 좋아서 함박웃음을 짓고 환호성을 터뜨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탁 나타나는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머 너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급적적하면서 자기 일터로 흩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순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이 되고 있는가? 이건 너무 단순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 되게 좋아하고 언젠가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어린 왕자 읽는 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저렇게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한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나름 가장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탁 열릴 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왜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왜 불은 꺼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렇게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삶으로 나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선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통 나로 가득해서 사실 누군가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을 직시해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게 맞죠.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또 그러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또 누가 한두 분 드시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여기서 제가 예언 하나 하자면 거의 100% 성취될 예언인데요. 여러분 분명 내년에도 힘들 겁니다. 걱정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목소리를 흔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야, 여러분들의 목소리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지쳐가지고 힘 좀 받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실 나한테는 지금 다른 것보다 내 위로가 제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옛날 분이셔가지고 너무 눈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나한테 이런 나한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말 아니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나도 박복한

근데 내복이나 좀 챙겨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두 번째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일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일단 하나님 마음을 알겠고요. 나름 멋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네요. 내가 아무튼 짜증은 좀 자제할게요. 다만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평화로워지고, 내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조금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에게 좀 멋있게 갈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풍성히 좀 내게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시는 것들 잘 채우고,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그것들 좀잘 주변에 골고루 나누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채워 주십시오. 자, 기대하시고 좀 채워 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둘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많은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들은 얘기들을 기반해서, 말씀드려 본 건데, 어쩌면 저도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는 흔치 않아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그릇과 이웃의 그릇, 나의 그릇과 너의 그릇을 동시에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나의 페이지와 너의 페이지가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지도 않고 우선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너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일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적인 윤리입니다. 여기서 네 자신같이라는 표현은 순서나 조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호흡이면서 동시적인 사건임을 뜻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웃의 굶주림을 내 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론적인 동일시를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에 스며드는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번거로워요. 일단 나부터 충분히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경향성을 스스로 거스르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게 사실이지만 부르심의 본질,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복 누림의 동시적 개념, 복 누림의 동시적 개념이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복은 나의 페이지를 먼저 채우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너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렇게 다른 페이지로의 흘러 넘치는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먼저 부어지는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같은 페이지에 동시에 채워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는 나의 페이지가 과연 넘치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의 페이지가 결코 넘치도록 채워지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다른 페이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면 부가 넘쳐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이론은 기대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더 부자되게 했더니 부자들이 그 부가 넘치지 않도록 자기들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확장 공사를 하더라. 인간이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너가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요.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불려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세상이 모두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 있고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보편적인 추구의 삶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우리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욕망껏 살아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럴듯한 외피를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봤어요.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구분형 물그릇이고요. 하나는 연결형 물그릇입니다. 물을 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왼쪽 그릇을 보시면 왼쪽이 다 차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릇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아래쪽을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트여놨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동시에 차오르게 됩니다.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주신 걸까요? 오른쪽 그릇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왼쪽 그릇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채워진 후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나의 페이지와 이웃의 페이지를 동시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터주신 그 아래쪽 공간을 그림에서는 제가 터놨지만 실은 하나님이 터놓으신 건데 이거를 막아요. 그리고 나만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내 쪽 먼저 다 채우고 넘길게요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누군가는 더 이상 넘치지 못하게 그릇을 넓혀요. 나의 공간과 이웃의 공간이 우리가 받은 복으로 동시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할 사람처럼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창고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주변에 두신 나의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돈의 개념, 황금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눌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복을 주셔야 나누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복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복이라고 이미지화시킨 그런 번쩍이는 것들 뿐일까? 성경의 관점에 서게 되면 그것은 내가 가진 사랑과 연결된 모든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눌 만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알턴 마음, 서툰 위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이런 것들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도, 그 얼굴 때문에 누군가가 잠시 마음이 시원해졌다면 그것이 그 나눔의 결과라면 그 작은 일들이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것을 한번 세어 보시죠. 나눌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의 백성이

0: 되었다는 말이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는 자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이런 복의 확장성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복을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었고 또 그들은 책망을 받아서 흩어지는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한 가족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른 피부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 말하는 구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그 삶의 태도를 지닌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인지 살폈습니다. 내가 그려온 복의 모양은 어떤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복이 되는 삶을 또 새롭게 그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누림의 동시적 개념을 살폈는데요. 나를 타인과 동일시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를 타인과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예수님인가요? 예. 예수님은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를 동일시해라.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짜증이 나더라도. 말씀하신 걸 어떡합니까? 힘이 든 거 알겠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나를 같게 생각해라, 통일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명한 셰프들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막내 단계부터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진짜로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잘 모르는 척, 처음인 척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드러났을 때 하는 말이 몇십 년의 요리 경력이 몸에 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닌 척해도 처음인 척해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모양인지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안녕하세요. 8월 12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른손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FM 98.1 장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라고 남겨주시면 시편 138편 7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는 시간에도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오늘 지금의 나도 그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때로 나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에 주님의 손을 펼쳐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들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나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서 폭우 가운데 완벽한 우산이 되어주소서. 내가 그 우산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 이렇게 세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른손 하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으로 막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단어 오른손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138편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 세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오른손 하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4540님께서 오늘 고1 딸아이가 개학을 한대요. 이 학기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화이팅!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른손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4203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6132님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진해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주시옵소서라고 보내주셨고요. 4540님 딸아이의 개학날을 화이팅 해주셨는데 군대 간 아들이 토요일에 복귀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금요일이 생신이시래요. 더운 날씨에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실 때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손 세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지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년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나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65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도 아유 끝났어요. 아유 애택도 없어요. 50살에 나도 얘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근데 이 쉰둥이는 아이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 누이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빛이 갸심치리하게 뜨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작은 딸 너한테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얼른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하룻밤 사이에 장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분별력, 깨우침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설명 이제 한 90번 하면 100번 되죠? 네가 정말 작은 딸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7년 못 기다립니다. 그럼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일 뒤에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야기 봉사하게 됩니다. 레아를 줄 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었고 라헬을 줄 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졸지에 7일 만에 마누라 둘, 작은 마누라 둘 이렇게 마누라가 넷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때 나이가 언젠가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던 계산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되셔?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야곱

130살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총리 30살 될 때 풍년 7년 들었습니다. 37살. 흉년 2년.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이 모두 내려옵니다. 그러면 39살. 아들 30.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거는 현재도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91세에 낳은 겁니다. 91세에. 그럼 91세에 낳았는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을 찾아가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4년 아니 외갓집에 간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일하고 나서 레아와 라헬과 둘 합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7년 지난 뒤 14년 될 때에 11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2번째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이후에 라헬이 12번째 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인으로 찾아가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너 우리 집 그냥 그동안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이야기.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외갓집이자 처갓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가 14년 지났을 때요. 14년 지났을 때가 요셉이 야곱이 91세입니다. 91세 때 14년 됐으면 그가 몇 살 때 왔습니까? 아라는 들으시죠? 14년 지내고 보니까 91살이요. 91세. 그러면 몇 년, 몇 살에 왔어요? 77세에 온 겁니다. 77세. 쌍둥이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둘 얻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빠 엄마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77세가 돼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에게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외사촌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출생비밀이라고 합니다. 출생비밀이에요. 출생비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뭐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뭐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바사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너는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출생을 비밀로 붙이는 거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고 만나고 두 번 만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 이게 다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적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산의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아, 얘는 안 생겼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아, 얘는 잘 생겼네, 숨겨야 되겠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의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처를 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에 안 했을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아귀떼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말이 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곧에 때마차 웁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 상자 겉으로

왜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가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의 열쇠,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무슨 그 지저분하게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의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 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데려왔어요. 누구를? 요괴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에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에 그 돈으로 내 얘기를 내전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근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탁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가서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

0: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오른손인데요. 오른손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오른손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138편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른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셰프들이 막내로 위장을 해서 열심히 배워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모든 상황들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몇십 년의 경력이 몸으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오래 믿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양인가요?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른손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잠언 낭독 이어집니다. 28장입니다.

저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하고 있는 사림교회 주일의 권사입니다.

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잠언 28장을 사림교회 주일의 권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28장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약자를 돌보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오른손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뿌린 얼굴로 노여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케 하리라.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견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85편에서 86편 1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작은 말 실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행동 하나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잔잔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낯선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시대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없이는 하나님의 오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내 아픔만 크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누에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 6장 19절에도 기도원이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고자 했지만 먹지 않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의 본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름을 묻습니다. 위대한 성인처럼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라고 말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마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말의 바탕입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임지했습니다. 마노아는 크게 낙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절망적인 한탄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것을 보면 죽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히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사자는 끝까지 마누아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기묘자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식과 고통의 외침을 참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누아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넋두리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아들 삼손을 주셨고 요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0: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

0: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1: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0: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8월을 성장해 해라고 정하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녘의 곡식이 여름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휴가를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돼. 성장. 어머니 뱃속에서도 잘 성장하여 태어날 때는 3.5kg 정도의 이런 이 몸무게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나이에 따라서 키도 몸도 지능도 성장해야만 부모의 마음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 일명 조로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아이가 출생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성장이 멈추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세포가 지금 정상인 보담도 10배나 빨리 늙어갑니다. 몸은 아기인데 모습은 노인처럼 되어버려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오래전에 한 25년,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좋고 아내는 참 그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살도 안 된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런 여자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쁜 애였고 잘 웃는 애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살이 되면 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살이 지나도 서지도 못하고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리놀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한번 그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애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걸을 수 없는 애기라. 그래가지고 두세 살까지 노력해보았지만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애를 고쳐보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뭐 입양되었으니까 시설에 맡기라고 했지만은 그 엄마는 아기를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남편하고 좀 갈등도 생기고 결국에는 그 좋은 직장에 있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마 고향이 호남 지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호남 지방으로 아기를 고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더 이상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입양한 아기가 자라지 않아서 한 여자의 일생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몸도 정신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고 리더와 목회자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래 다녔는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부터 구원받고 그저 중학생 정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구도 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면 또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자라가야 돼. 어린 아이에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다니는데 직분도 가졌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해가지고 늘 남의 신세를 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차게 자라고 있는 농작물처럼 신앙이 해마다 달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게 되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또 3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자,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누군가 하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다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라고 해요. 어린 아이. 다음은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이야기를 들어도 아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가야 하는데 육에 속한 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육신에 속한 자라도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린 아이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빨리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애들은 아 저기 엄마가 있으니까 날 따라가자 이렇게 어른이 와서 하면 그죠? 그게 참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아니 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오느라 하면 따라갑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도박꾼이 상대방을 속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 또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그리고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이 근거 없는 이런 거짓말들, 정말 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분별해서 참과 그것을 분간하고 거짓과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생활, 또 요동치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과거 역사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상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목표가 작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사실 그 불교도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 철학이고 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범신입니다. 그 불교의 교리는 보면 내가 불교의 교리를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어져요. 유일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는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불가능하다. 체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 모습 한 모습 조금씩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과 되는 대로 가는 삶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대학에서 대학 농구팀을 세 급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시켰답니다. A팀은 매일 슈팅을 연습했어요. 실제로. B팀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C팀은 실제로는 안 하고 늘 상상으로 이렇게 그 슈팅하는 연습을 하도록 했답니다. 한 달 뒤에 A그룹은 득점률이 25% 향상하더랍니다. 그리고 B그룹은 전혀 다른 변화가 없어. C그룹은 상상으로 했지만은도 상당한 그런 실적이 오르더랍니다. 이처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실진에 간 사람들의 성공담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해야 돼. 예수님의 인격 다섯 가지.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인격이에요. 자, 예수님 인격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여러 차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제자 세우고 성령 받게 하고. 다시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하는 것.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 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처럼, 아, 당신이 예수님 닮았군요.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리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에게가 뭡니까? 온 몸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또 그게 쉬운 말 성경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붙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떻게 하면 자라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있으면 돼.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로 교제해야 돼. 그리고 생수되는 성령님을 늘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밀과 보리와 이런 이 벼를 먹고 살다가 물까지라도 먹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숨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간 내어서 하루에 15분은 우리가 이런 네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1시간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15분 기도에 도전하다가 30분에 도전하다가 1시간 기도해서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시비를 기울여서 제자를 훈련했는데 한 제자는 스승 팔아버리고 한 제자는 스승을 저주까지 하고 그저 모른다고 떠나가고 열 제자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그 마지막 코스가 성령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비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인격과 사역에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한 개인의 삶을 성장시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습관이나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하는 것, 이거는 성령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개인적인 이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고 교회의 성장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26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신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 인구수가 7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7억 정도의 3분의 1이 어떤 사람이면 오순절 계통의 사람이에요. 오순절 이 계통은 시작된 지가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쭉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받은 장로교, 감리교, 집례교 이런 날마다 그 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계통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되어집니다. 지금은 전 기독교의 3분의 1이지만은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반이 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안이 오순절 계통의 신앙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브라질 여러분들 제가 하도 브라질 이 기독교가 좀 성장해서 또 이상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 이 브라질의 그 천주교 교인이 93

3%였어요. 전부 다 전주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불과 몇 년 전에 그 93%가 반토막이라서 50%로 떨어졌어요. 그 왜 떨어졌느냐? 브라질의 기독교 인구가 1950년도에 5%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였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 9%였습니다. 2023년도에 35%예요. 2030년,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2030년이 되어지면 천주교를 넘어서는 50%가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브라질의 기독교가 이렇게 융숭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통해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이런 성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기독교 인구가 3%였어요. 브라질은 5%였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20%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 그 브라질은 한 그것도 20%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30년에는 그들은 2023년에는 35% 돼지고 우리는 17%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브라질은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단이다, 성령의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처럼 지금 취급받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성령 사역을 못해요. 이처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교회 성장이나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 이 말씀에 우리를 이기고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에서 개인적인 신앙 성장하고 교회 부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성장도 안 되고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한계를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딱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 각 마디. 이러면 이게 저 손가락이라 하십니다. 이 손가락이 각 마디 그 앞에 있는 손등에 있는 이 마디 그 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잘 연결되어 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알파를 했는데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49기 알파 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런 분이 방언 받고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저 뭐 기도를 뭐 한두 시간 하는 거 뭐 일도 아니라 며칠 안 돼서 며칠 안 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전도한 분이 그렇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사니까 그 사람 닮아가다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신앙의 선비의 신앙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내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에 충성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있으면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분이 가까이 있으면 나도 그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교회 불평하고 거역하고 입만 열면 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바라보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고 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신앙을 키워주는 사람인가,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퇴보시키고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깨닫고 거기서 더 가까이 할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만이 우리가 살지, 안 떠나면 같이 망한다고. 같이 고라자손 보세요. 단과 온 그 같이 동조하다가 본래는 단이라 이 고라자손만 했는데 다 동조하다가
250명이 함께 죽고 뭐 가족까지 다 죽고 엄청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에서 안 될 사람을 가까이에다 그렇게 띄웠다고요. 마중시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름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시봉. 마가 이 대마할 때 이 마, 삼을 삼. 그런데 삼, 마중, 마, 대마 가운데 지, 봉. 그 쑥봉자입니다. 삼대 가운데 쑥이라는 말입니다. 삼대는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2미대에서 4미대까지 자라요. 그런데 쑥은 아무리 커도 60에서 1미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쑥이 3대 가운데 있으면 자라면 마중치봉하면 1미대 이상 자랄 수 없는 쑥이 3미대, 4미대까지 자란다고. 그리고 또 안 넘어져. 왜냐하면 옆에 딱 3미대 딱 이렇게 버텨주니까. 구덕산에 참 좋은 등산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나무들 보았습니까? 이 한 번씩 제가 올라가면 성도들을 여러 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축구장에서 이제 축구장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출발해서 매점이 있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거기 이제 뭐 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요 그 위에는 없는데 그 안에는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단풍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15미터 이상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들 삼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삼나무는 얼마나 크는가 하면 30미터에서 40미터까지 커요. 그런데 그 삼나무 밭에 있는 그 삼나무가 추종인데 그게 있는 이 단풍나무는 같이 크고 올라간다고. 30미터, 40미터 같이 크고 올라간다고. 안 크면은 그늘이 져가지고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를 보기 위해서 막 같이 크다가 보니까 삼나무와 같은 그런 키의 크기로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옆에 어떤 신앙의 친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신앙이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키가 큰 사람은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신앙의 키도 커지고 내가 그 질도 달라지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께 딱 붙었을 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친구가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이 되고 사랑하면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세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에 따라서 내 신앙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 신앙을 세워주고 잘 믿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잘 지내면 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더 본받으세요. 내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내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하면 이는 떠나야 돼. 떠나야. 안 떠나면 같이 망한다고. 같이. 오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신앙을 살펴보고 아, 이 사람 때문에 요즘 내 신앙이 잘 되었는가. 더 잘 되면 아, 그 사람 계속해서 사귀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 내가 지금 비판적이다. 내가 부정적이다. 내 신앙 안 되겠구나. 이러면 빨리 떠나야 돼. 그래야 사는 줄 믿고. 오늘 정말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생명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엄마 배성이나 태어나서나 자라가야 됩니다. 안전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안전하면 영적으로 안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조그마한 이런 거짓말 이런 안 되는 말에 막 속아가지고 넘어가지고 같이 요동하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에 속한 사람이면 불신자에 아직도 안 믿어지면 빨리 우리가 교회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도 되어져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거기에 머물면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 이런 속임수에 막 속아가지고 막 덩달아서 타락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성령의 이런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만이 개인과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 줄 믿고 사무에서 꼭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부정적이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런 사람과 사귀어 보세요. 나도 꼭 같이 되다가 잘못하면

0: 여러분 신앙에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장해야 됩니다. 꼭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생수의 공급을 받고 오늘 좋은 믿음의 동력자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커야만 상속도 받고 그래야만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아서 하늘의 나라를 왕복하며 하늘 창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어떤 분께서 아이가 방 정리를 안 해서 매일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잔소리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랑 똑같네. 어릴 때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을 자식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부모님의 말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짜증날 때 나오는 표현, 화날 때 나오는 말, 심지어 손짓 하나까지. 나는 저런 말은 절대 안 할 거야.